0: 따라 언젠가 우리가 도착할 곳이 주님 보좌 앞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옥문 앞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와, 맞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다면 우리가 언젠가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겠지요.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한 걸음 한 걸음 주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매일, 그런 한 달, 그런 1년, 그런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는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을 막 지났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영어 속으로 우리를 쏙 이끌어 주실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1: 이제 좀 더위가 살짝 꺾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네. 또 아직도 덥긴 하긴 한데. 네. 해가 확실히 짧아지긴 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녁 7시가 넘어도 화나던 게 이제는 좀 어두워진 것 같고요.
1: 네.
0: 또 아침과 저녁으로는 어느새 모르게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 걸로 봐서
1: 네.
0: 지구는 도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1: 네네. 가을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 목사님 이렇게 가을이 왠지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이상할까요?
1: 저도 그래요. 저도 가을이 네. 되면 이렇게 좀 싱숭생숭해지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0: 이게 네.
1: 네, 가을이 되면 그래요.
0: 꼭 내일 수학시험 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1: 너무 정확한,
0: 네.
1: 너무 공감해요.
0: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마다
1: 네.
0: 말씀 속으로, 영어 속으로 가야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잊지를 않아요.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1: 네.
0: 가르쳐 주신 영어, Your Word.
1: 네. Your World가 아니고
0: what.
1: Your Word. Yeah, your 네. word.
0: Yeah. What. What? 네. 주님의 말씀.
1: 네, 주의 말씀.
0: 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목사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폰부터 보지 말고,
1: 네.
0: 말씀부터 한번 채워봐라.
1: 정확히
0: 하셨잖아요.
1: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0: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할렐루야.
0: 네.
1: 네. 사실 그 읊조리다라는 게 묵상하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아, 너무 잘하셨어요.
0: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평소에도 그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 네.
0: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던 게 되더라니까요.
1: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0: 네.
1: 그런 은혜를 나눠주면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 119편 105절 전체 영어로 암송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뗐던 한 걸음이 Your Word.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 다음 발걸음을 뗄 텐데 그 다음 발걸음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퀴즈 네. 주셔야죠.
1: 예, 오늘 퀴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것이요 내 길에 이것이니다.
0: 네.
1: 자, 이것은 뭘까요?
0: Your word.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이것이고 내 길에 이것이라고 하네요.
1: 네.
0: 말씀이요.
1: 네, 그렇죠.
0: 네. 하필이면 발에 이것이라고 하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가 발을 떼잖아요.
0: 네.
1: 그 발을 뗄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거 힌트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보기 드리겠습니다.
0: 네, 보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1: 네.
0: 1번.
1: 1번. 내 발에 운동하여 내 길에 가로등이니이다. 2번.
0: 네.
1: 내 발에 구두요. 내 길에 서치라이트이다. 네, 이렇게 환히 비추는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네.

0: 3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 아멘.
0: 4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양말이요 내 길에 내비게이션이다.
1: 네.
0: 네.
1: 여러분 시편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영어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한글로 좀 더 마음에 새기시라고 이렇게 퀴즈 드렸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또 목사님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0: 네.
1: 저는 우리 사랑했더란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0: 네.
1: 네. 9507님께서 1등으로 문자 주셨어요.
0: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신랑 마트 옷을 다림질로 예쁘게 펴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들 감사하고요. 피디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네. 아유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0: 네.
1: 직장에 갈 그 옷을 다림질하고 계시다네요. 아마 한 땀 한 땀 다릴 때마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리실 것 같아요. 그 옷 입고 일하실 때 남편분이 얼마나 힘나실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9507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목사님 0782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피디님 굿모닝입니다.
1: 네. 굿모닝. 우리의 아침을 활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1316님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2061님은요. 최화정 권사님이신데 벨루스톤 힐링 카페 권사님이세요.
0: 저 가봤어요. 네.
1: 너무 좋죠.
0: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0: 네.
1: 건강해질 수 있는 벨루스톤 힐링 카페 이용권도 우리 상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오늘 또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벨루스톤 힐링 카페 이용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061님 문자 읽어주세요.
0: 네, 구름 함정 없는 아침 우리의 근심 구름도 걷어가시며 화창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1913님은 저희가 퀴즈 내고 처음으로 정답 보내주신 1등님이십니다. 1913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퀴즈 드리고 찬양 듣고 말씀 속 영어 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이것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번 내 발의 운동화 내 길의 간호등 2번 내 발의 구두 내 길의 서치라이트 3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번 내 발의 양말이요 내 길의 내비게이션이니이다.
1: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이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두 걸음이 늘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나무가 부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0: 네, 사랑나무의 한 걸음 두 걸음, 원제목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목사님.
1: 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한 부분을 암송을 했잖아요.
0: 네.
1: 이진아 PD님, your 말씀은 자, 영어로 뭐죠?
0: Your word.
1: 야, 좋습니다. 네. world가 아니고 word. 네. 말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Your word.
0: Your word.
1: Your word.
0: Your word.
1: 네. 자, 오늘은 자, 여기에 is a lamp for my feet 칠 붙입니다.
0: 네.
1: 네. 자, 전체로 해 보면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0: 아멘.
1: 자, 오늘 거의 절반 외운 겁니다.
0: 오늘도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방금 목사님 하신 것처럼 유창하게 우리도 할 수 있겠지요?
1: 아, 그럼요.
0: 네. 네네. 자신 있습니다.
1: 네. Your word. 자, 주님의 말씀. 자, 먼저 이어지는 첫 번째 단어가 is all.
0: Is all.
1: Is all. 네. 네. Is all을 배우겠습니다. 자, 단어로 읽으면 is all입니다. 자, 근데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is all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읽을 때는 그냥 is a.
0: is a.
1: 네, is a. 네. is a처럼 들려. is a.
0: 네. 네. 나를 is a. is a.
1: 예. 네. 잊으시길 바랍니다. 방금은. 네. 자, is a라고 또박또박 말은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is a라고 연결하면 되는데요. 우리 초보자는 먼저 정확하게 is a라고 하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그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Is a, is a, yeah, is a. 한번 따라 볼까요? Is a.
0: Is a.
1: 네, is a.
0: 다 is a.
1: Is a, is a. 네. 우리 지난주에 your도 your word. 그냥 your word. Your word.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is a, is a. 이렇게 되는
0: 네,
1: 거죠.
0: 네, 기초가 확실해야 또 네,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is a 했다가 네, is 익숙해지면 is a.
1: Is a. 네, is a로. 네.
0: Your word 했다가
1: is a.
0: Your word 이렇게
1: 예,
0: 해도 돼요.
1: 그렇죠. Your 네네. word 예 맞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자 이게 이제 주어죠.
0: 네.
1: 우리 그 문법으로 하면은 your word가 네. 주어이고요. Is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Is가 비동사입니다. 뭐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주의 말씀은 뭐뭐십니다라는 문장이 바로 뼈대이죠. 뼈대.
0: 네.
1: 그래서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이 자, 무엇인지 그 다음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0: 네.
1: 자, is all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lamp.
0: lamp.
1: 예, lamp.
0: lamp.
1: 예, 바로 등불이란 단어죠.
0: 네.
1: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우리가 스탠드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것을 램프라고 해요. 램프. 네. 우리 그냥 램프 하잖아요. 램프. 램프의 요정인가요?
0: 램프의 요정.
1: 아, 네네.
0: 지니.
1: 네, 지니인가요? 네. 아무튼 우리가 집에 그, 놓고 쓰는 스탠드를 램프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소리는 이 레에 가깝고.

0: 양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
1: 큰일 날 네,
0: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쌀이 라이스잖아요.
1: 네.
0: R 라이스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R 발음을 못해서 라이스 이렇게 됐군요.
1: 네.
0: 또 이 라이스는 이 벌레 이런 이 이런 뜻이거든요.
1: 어머나 세상에. 네.
0: 그러니까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1: 네.
0: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시대 이 램프는 오늘날 이게 밝은 막 손전등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런 그런 또 뭐 가로등과 다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 조그만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고 이 심지를 태우는 그 옛날에 혹시 호롱불 아세요?
1: 네.
0: 네. 저도 뭐 호롱불 세대는 아닌데
1: TV에서,
0: 뭐 TV에서 봤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0: 호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많이 어두웠겠네요.
0: 어둡죠.
1: 네네. 그러니까
0: 아주 멀리까지는 비추지는 못하지만 어두운 길에서 이 발을 내디딜 만큼은 비추는 그런 아주 작은 불이죠.
1: 네.
0: 네.
1: 그러니까 열 걸음이나 백 걸음 앞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한 걸음을 겨우 보여주는 그런 등불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맞습니다. 이 점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뭐 10년 앞에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막 10년 앞에 그 계획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죠. 그러나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 네. 그 늘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냥 좀 악기를 환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0: 그렇죠.
1: 네.
0: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한 걸음만 보여주시죠.
1: 네.
0: 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Your word is a lamp.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Is a lamp.
1: Is a lamp.
0: 네, is a lamp.
1: Is a lamp.
0: Is a lamp.
1: Is a lamp.
0: 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s a lamp.
1: Is a lamp.
0: 예, is a lamp.
1: Is a lamp.
0: 예,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어가 for my feet이라는 단어예요.
1: 따라할까요, 목사님?
0: 네, for my feet.
1: For my feet.
0: 예, 여기서 앞에 나오는 전치사 for, F-O-R, 이것은 뭐뭐를 위한 뭐뭐의 정도 뜻이죠. 그래서 my는 나의 feet. feet은 이 발, foot의 복수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feet. 그래서 foot 발 하나가 아니고 feet 두 발. 예, 복수형이죠, 복수.
1: 네.
0: 이 영어의 이 불규칙 복수형인데요. foot, feet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네. 다른 명사는 s가 붙은데
1: 네.
0: 예, 이거는 이제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feet 한번 따라볼까요? feet.
1: feet.
0: 예, 이 f e e t e e가 할 때는요 좀 길게 하셔야 돼요. feet.
1: 아, 네. 예,
0: feet.
1: feet.
0: 우리나라도 뭐 말, 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1: 극동 방송.
0: 예.
1: 예.
0: 예, 이게 장음 있고 단음 있잖아요.
1: 그쵸.
0: 예, 장음으로 전해요. Feet, 네. feet. 예, 자, 그래서 for my feet, for my feet. 예, 내 발의 등불입니다.
1: 네,
0: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1: 네.
0: For my feet.
1: For my feet.
0: 네, for my feet.
1: For my feet.
0: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s a lamp for my feet.
1: 여러분 계신 곳에서 따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따라합니다.
0: Is a lamp.
1: Is a lamp
0: for my feet.
1: For my feet.
0: 네, 그럼 우리 지난주 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네. Your word.
1: Your word.
0: Is a lamp.
1: Is a lamp
0: for my feet.
1: For my feet.
0: 네, 한 번 더요. Your word.
1: Your word.
0: Is a lamp.
1: Is a lamp
0: for my feet.
1: For my feet.
0: 네.
1: 목사님 쫙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0: 이번에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 네.
0: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1: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Your word is a, 주여.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0: 네, 네. 아, 잘하고 계십니다.
1: 또 세 개를 할 뻔했어요.
0: 네, your word 네. is a lamp for my feet. 네, 이렇게 좀 끊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한번 따라 보겠어요?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0: 예,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1: 네,
0: 네, 좋습니다.
1: 목사님,
0: 네.
1: 왜 등불을 그렇게 한 걸음 앞을 비추는 그걸로 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찬양 듣고
0: 네.
1: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여러분, 왜 그 잘 안 보이는 등,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0: 네, 바리톤 이승황의 목소리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우리 사랑의 드람 방장님, 9177 여기주 집사님, 피디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 사랑의 드람 회원들을 엄청 열심히 챙기시거든요. 네. 이봉진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늦었어요. 대성곱창에 이 아침에 손님이 오셨네요. 아침 식사도 하시나 봐요.
1: 네.
0: 네. 아유, 배가 고픕니다. 목사님, 0570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휴가 다녀와서 오늘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 힘이 넘칩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칩니다.
0: 네.
1: 휴가를 정말 잘 다녀와 주셨습니다.

0: 없나 봐요.
1: 보통 휴가 다녀와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0: 저는 힘이 빠져요.
1: 네.
0: 휴가 다녀오면 힘을 이렇게 힘이 얻어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네.
1: 어떤 휴가를 다녀오셨길래?
0: 요독이라고 하죠.
1: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보통 계약하기 하루 전날에도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0: 불안한 마음.
1: 네. 우리 0570님은, 아유, 힘이 넘치신다고.
0: 휴가를 제대로 다녀오신 겁니다.
1: 네. 멋지십니다. 네. 7376님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0: 네.
1: 148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자, 이것이요. Good morning. 오늘도 말씀 속 영어 속 순천에서 잘 듣겠습니다.
1: 네. 순천에서 듣고 계신 1487님 반갑습니다. 3456님 사랑이 가득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목사님 엊그제 섬에 오셔서 헌신예배 인도 후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꽃게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들으려고 오늘 새벽에 꽃게 샀답니다.
1: 어머나.
0: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 네.
0: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섬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1: 어느 섬이야?
0: 대두라도.
1: 아, 네. 두라리 섬.
0: 두라리 섬에 갔는데. 네. 근데 그날 사실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거의 그 전날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잠 못 자고. 저희 교회는 새벽, 주일 새벽 예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1부, 2부, 또 끝나고, 또 새가족반 인도하고, 바로 또 이제 섬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끝나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집에.
1: 그쵸.
0: 근데 목사님께서, 네. 씩 웃으시면서, 저녁을 준비했으니까 꼭 드시고 가라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뭐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지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왔는데 와, 정말 정성이 가득한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거기에 꽃게 뭐 갓 잡은 뭐 이렇게 참돔.
1: 네. 네,
0: 너무 정말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1: 와, 네네. 그 섬에 가고 싶다.
0: 네, 정말 사랑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1: 네. 제가. 목사님 요즘이 꽃게 철인가요?
0: 잘 모르겠어요.
1: 아.
0: 네네. 근데 꽃게도 거기 직접 잡으신 거였어요.
1: 어머나.
0: 네네.
1: 세상에.
0: 그래서 정말 싱싱한 꽃게와 해산물을 정말 많이 먹고 왔습니다.
1: 네. 네. 아, 아름다운 두라리 섬의 꽃게. 네, 떠오릅니다. 우리 0516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안녕하세요. 골목길 추억의 찬양 잘 감상했습니다. 옛날 감성 너무 좋네요. 잊어. 피디님 센스 덕분에 더 빠르게 잊지 않고 암송되네요.
1: 네.
0: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 맞아요. 이 영어라는 게 이렇게 특히 연음으로 확 빨리 가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 또 3456님 뭐 모범생이에요, 목사님.
0: 네, 램프. 또 불규칙 복수형 핏 기억하겠습니다.
1: 이야. 이런 또 모범생 3456님. 네. 맞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6님께서 또 우리 방장님께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목사님.
0: 네.
1: 오늘 말씀 한 번 더. 우리는
0: 네.
1: 앞날을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그냥 네 인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안 보여주시고 왜 내 인생 전체를 비춘다기보다는 내 발의 등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표현했을까요?
0: 이게 이제 시편이 시잖아요.
1: 네.
0: 그런 어떤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등불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죠.
1: 네.
0: 사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안 뒤에 걷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걷는 것이죠.
1: 믿음은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걷는 것이다.
0: 네.
1: 예를 든다면요.
0: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오늘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1: 아멘.
0: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오늘 사랑으로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아멘.
0: 또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회복될지는 몰라도 오늘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해야 될 순종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1: 아멘.
0: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주님 전체 저의 앞길을 다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발 앞에 비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믿음의

0: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1: 아멘.
0: 네.
1: 야, 듣고 보니까 네. Lamb for my feet.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깜깜한 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 발 앞을 딱 그 앞을 비춰주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실 점쟁이 찾아가고 막 점을 치고 하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이렇게 내 앞길을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발을 떼는 거거든요.
1: 아멘.
0: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1: 아멘. 목사님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저희가 도전 한번 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네.
1: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네.
0: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한 걸음.
1: 거창한 거 말고 아주 네. 구체적인 거, 작은 한 걸음.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오늘 뭐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5분 뭐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네.
1: 또 미뤄뒀던 감사의 전화. 안부의 전화 한 통을 또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문자 한 통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 그리고 좀 외면하고 피했던 그런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것.
0: 그것도 중요하죠.
1: 그것도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목사님 나쁜 습관 하나를 끊어내는 것. 운동화를 꼭 이렇게 꾸겨 신는 그런 거를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화를 똑바로 신겠습니다.
0: 그것도 중요하죠.
1: 네. 네. 또 저녁에 폰만 보던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걸 실천한다면 나라가 변할 수도 있겠는데요.
0: 그렇죠. 이게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1: 네.
0: 네.
1: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보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말씀은 감탄하라고 주신 빛이 아니라 걸으라고 주신 빛인 것이죠.
1: 네.
0: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 영어로 보면 좀 더 구체적이군요. Daily bread. 그 매일의 양식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이실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딱 하루 분량이었어요.
1: 맞아요.
0: 그날 하루.
1: 네.
0: 그러니까 뭐 일주일치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뭐 매일매일 안 나와도 되고. 근데 하루하루 그날의 양식을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날 하루 양식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일주일, 뭐 한 달 우리의 길을 쫙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야 될 그 말씀, 데일리 브레드를 말씀을 통해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1: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을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내가 걸을 한 걸음은 폰을 더 작게 보는 겁니다. 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미루고 미뤘던 누군가를 심방하고 돌아보는 일 오늘 한 걸음 뛰겠습니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을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0: 네.
1: 이 찬양이 참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어떠신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2: 내일 일은 난 몰라요.

0: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걸음, 순종해야 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0782님은요, 남편 임흥수님에게 예쁜 말,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1: 네, 스윗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네. 구체적인 적용해 주셨습니다.
0: 아유, 0782님, 저희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이런 말 하시면 남편분이 녹아버리면 어떡하죠?
1: 아, 너무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0: 정말 너무 예쁘십니다.
1: 네.
0: 1778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귀한 방송 잘 듣고 오늘도 한 걸음을 걷습니다. 예쁜 말을 하지 않은 직원, MZ세대인 것 같아요.
0: 네.
1: 예쁜 말을 하지 않은 직원을 네, 미워하지 않고 네, 좋은 마음으로 대해보겠습니다.
0: 아니, 이 중요한
1: 그렇죠. 네. 이게 요즘 MZ세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네. 이렇게 예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뱉는 성향이 있거든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 우리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겠어요.
0: 네. 네. 아, 이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우리의 오늘의 한 걸음 중에 주님을 위한 순종,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목사님, 오늘 말씀을 좀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오늘 좀 세 가지 속도로 한번 연습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아주 천천히
0: 또박또박
1: 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Your word.
0: Your world
1: 네, is a lamp.
0: Is a lamp
1: for my feet.
0: For my feet.
1: 네, 이제 조금 좀 자연스러운 속도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0: 자연스럽게.
1: 네, Your world is a lamp for my feet.
0: Your world is a lamp for for my feet.
1: 네, 네. 빨리 하려다 보면은 이게 발음이 꼬일 수가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your word.
0: Your word.
1: 예, 주의 말씀이죠. Is a lamp.
0: Is a lamp.
1: 예. 등불입니다.
0: 네.
1: 예, 어디에 등불일까요?
0: For my feet.
1: 그렇죠. 내 네. 발의 등불입니다.
0: 이제 좀 잘 될 것 같아요.
1: 아, 목사님. 좋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숙제는요.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 이 문장을 한 번씩 말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예, 발을 생각하면서. 네.

0: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선포하면서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네. 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는 거죠.
1: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신발을 신지 않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 네.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1: 목사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신다면.
0: 좀 기도로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제가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오늘 순종할 한 걸음을 보여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황국명 목사님의 목소리로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한 곡 들을게요.

0: 네, 이 하루도 우리 황국명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잘했죠?
1: 아,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오늘 드디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를 배웠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A light on my path,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도 배우게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1: 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여수에서 서울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걸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부터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사랑했더란 말씀 속 영어 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0: 지금 어색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순천 엘림교회 김미영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

0: 지명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온전히 파멸하고 약속하신 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첫째, 내 안의 세상 가치관과 은밀한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26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해요. 선포는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도에서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하지요. 그런데 12장 1절에 이 약속의 땅은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해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라고 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 응답받은 자리, 곧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붙고나니 대학가의 술집과 카페, 쇼핑몰이 즐비하고 미팅신, 다이어트신, 미남미녀 숭배가 나를 유혹하거든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 어떤가요? 골프신, 접대신, 돈과 성공의 신이 언제든 내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지요. 그 우상들에 절하며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곧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합니다. 거룩은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한 은밀한 죄, 돈과 학벌과 명품을 향한 집착, 내 자식을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려는 욕망의 신상들을 사정없이 찍어내고 불살라야 해요. 아까워하면서가 아니라 마땅히 역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이나 죽었다고 놀랄 게 아니에요. 다 죽어 마땅한데 조금밖에 안 죽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껏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도 정작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아낌없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복과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헐고 부수어야 할 푸른 나무 아래의 우상은 무엇이죠? 버리기가 아까워 은밀히 감춰둔 죄는 없나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둘째,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주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해요.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편한 곳, 즉 보기 좋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어디서든 자기 맘대로 우상에게 제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 기분이나 편의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십자가 복음의 길로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택하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복과 신비주의를 따라 내병 고쳐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떼쓰는 예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병 고침을 위해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나 거룩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이 곧 기복입니다. 참된 예배는 6절에 나오는 번제와 희생제물, 11조 서원제, 낙헌제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헌신으로 내 고집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죄를 뿌리 뽑고 온전히 파멸하면 7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하게 되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의와 기복적인 마음으로 이방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나요?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게임을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큐티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큐티와 공부를 다 끝내야 게임을 할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게임을 하려고 억지로 큐티와 공부를 하고 정해진 게임 시간도 어겼어요. 결국 게임이 우상이 되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난 뒤 게임은 금요일 저녁에만 하기로 했지요.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해요. 게임을 우상 삼은 것을 회개하며 큐티와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게임은 약속한 시간에만 할래요. 저의 적용은 게임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금요일에만 할수 있다고 말할게요.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 만큼 게임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우상은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주말에만 게임을 할수 있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빨리 게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우상을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직 자신이 없지만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게임 생각을 깨뜨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래요. 저의 적용은 예배 시간에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입니다. 두 어린이가 게임이 우상이라고 똑같이 말하네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게임과 스마트폰이 큰 우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성공하고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내 속에 똬리를 튼 교만과 이기심, 세상의 이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사정없이 헐고 깨뜨려야 해요. 내 편의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이방 제사를 멈추고 피 흘림이 있는 진정한 번제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 저주의 길을 기웃거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곁눈질하며 세상의 푸른 나무 아래를 찾아 쾌락과 돈과 자식 성공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어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기복 신앙으로 주님을 내 편의에 따라 섬기려 한 이방 제사의 모습도 다 내버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이 있는 회개의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 게임

0: 하나님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큐티를 먼저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선함으로 복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0: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임을 얻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근데 잘 모르고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 여러분 생명 유지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벌써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막 스스로 뭘 막 파고 대단하게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무 유익함이 없는 헛된 것인데 거기에 빠져 있다 그냥. 그게 악이다. 악.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루기는 이루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것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러니 좀 깨달아라. 능력의 근원, 깨달음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는 근원,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깨닫고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깨닫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상태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믿는 심령이 되었다. 이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런 너무도 멋진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절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계획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힘, 사명을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 이 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거 지금 그릇된 망가지는 일이고 부족한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사는 길이요, 그게 바로 힘을 얻는 일이요, 그게 바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심령이라는 거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전에 21절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마지막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도대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망할 수 없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힘 다 뺏기고 그리고 결박당하고 비참해지고 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상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8절, 29절도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피곤, 곤비 이런 게 한이 없으시다. 연결이 안 되냐?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시죠? 만물의 피곤은 상상할 수 없도록 만물이 다 피곤하다고 전도서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 참 피곤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피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능함 떨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물리칠 수 있는 힘,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선언을 받고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힘을 얻는 성도는 이렇게 신앙의 새 힘에 얻는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믿음의 단절이요. 믿음의 단절은 구원의 단절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려면 힘을 잃게 되는 근원도 깨달아요. 왜 힘이 빠지? 힘이 있었어요. 한때는 청년처럼 혈기왕성하지만 또 뭐 체력도 강합니다. 달려도 계속해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 오래가지 못하죠. 한때는 힘이 컸어요. 그런데요. 그 힘들이 다 빠지고 이제 걷기도 힘들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도대체 이 힘이 왜 빠지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힘이 없는가?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힘 빠지게 하는 일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차단되었어요.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힘이 없죠. 우리는 삼손하면 막 아주 천하 막 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비밀을 안고 그래서 이 삼손이 가는 곳에 적들이 벌벌 떴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삼손 한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대정해도 삼손이 나귀터 맨손으로 가가지고 나귀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 명을 죽이고 적들 블레셋 꼼짝 못합니다. 그런 천한 무적의 삼손이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결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눈 뽑히고 그리고 마치 짐승처럼 이용당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 주셨는데 날 때부터 나시린에 그 강력한 영광의 힘을 주셨는데 힘 빠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드릴라라는 여인 그 관계부터 잘못된 거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믿지 않는 자와 관계를 맺고 그 믿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로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좀 알려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에게 숨길 것이 없지 않느냐? 당신의 힘, 삼손 그대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 힘 없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걸 물어봐요. 누가요? 드릴라가 적의 블레셋 여인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 힘 못 써.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드릴라가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삼손 적들이 있어요. 삼손이 정신 차리고 그냥 확 그냥 불탄 그런 밧줄처럼 금방 끊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화가 납니다. 이거 아니잖아. 나에게 진짜를 말해줘야지. 왜 속이고? 여러분 나시린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지켜야 할 비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직분자들은 그런 거 받아야 돼요. 직분자가.

있어야 할 자리 있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비밀을 잘 지켜가야 하는데 그거 못 지킵니다. 삼손처럼 한때는 지켜요 대충. 그런데 끈질기게 드릴라는 또 묻습니다. 그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그 비밀 좀 알려야지.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다 솔직히 나눠야지 이러면서 그러자 삼손이 두 번째 많이 쓰지 아니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 힘이 없어질 거야. 데릴라가 또 그렇게 해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 여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속이냐고. 그래서 삼손이 그렇습니다. 좀 가깝게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낭실로 이렇게 묶어서 섞어 짜면 나 힘 빠질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정확한 것은 아직 지킬 것은 지켜가는데 문제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 답답하고 괴로워서 삼손이 그냥 불어버립니다. 사실은 나는 나시린인데 날 때부터 머리 삭도 대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나 힘이 없을 것 같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지켜야 할 비밀을. 그러니 적이 이용하죠. 결국 삼손은 삭도 당합니다. 드릴라에 의해서. 그리고 힘 다 뺐습니다. 천하무적의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하신 강력한 능력의 자가. 그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힘이 있겠지. 뭘 힘이 있어요. 다 빼앗겼는지. 결박당합니다. 두 눈 뽑힙니다. 조롱당합니다. 비참해집니다. 왜 힘을 잃었어요? 왜 힘 빠지는 일에 연결이 되냐고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맡은 깨달음을 여러분 함부로 영적인 수준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냥 너무 안 좋은 말들 하고 지켜야 할 말을 지켜야 할 문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함부로 하고 불순종의 역사 연결되고 그러니 힘이 빠지죠. 삼손처럼. 그렇습니다. 설마 이렇게 해서 힘이 빠질까? 설마 사람 잡아요. 불신이 주는 비극, 의심이 주는 비극.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도 사랑하면 내 사랑 없다. 그러면 지켜야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해야죠. 그런데 말씀도 경월이 여기고요. 내 생각에는 뭐 이래도 되겠지 하고 그러니 근원이 다 말할라 공급이 안 돼 힘만 빠져 마음은 원하는데 안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 바로 우리에게는 캄캄한 뿐이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깨달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물론 인간관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죄해야 돼요. 드릴라처럼 여러분 달라붙는 그런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담대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만일 나를 떠난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좀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되지. 그 생각 벌써 여러분 유혹에 끊어지는 순간 떠나는 순간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니 확실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휩쓸려 가서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흐름대로 환경대로 그러니 힘 빠지요. 한때는 은혜 받았어요. 한때는 뭐 힘이 있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럴 일이 하나 없어요. 겨우 지금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런 수준이에요. 구원 받을까 말까 이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기회를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좀 있어야 할 자리 있고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그런 자로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하시고 시편 28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얻는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늘 이렇게 확신 가지시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앙망하세요. 하나님께 좀 초점을 두세요.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 은혜가 놀라운 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비행 속도를 아십니까? 독수리를 바라보면 정말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독수리가 평소에 날아가는 이 속도는 약 50km 정도 돼 시속. 운전할 때 여러분 우리 국도 달리는 그 달리는 속도만큼 달려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좀 빠르게 달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시속 100km 정도로 달려요. 네. 그래서 막 고속도로에 달리는 그 수준 된다고요. 자동차 몰고 가는 그 속도가.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표물이 있어 그래서 낚아채려고 한다든지 새끼가 떨어져 이럴 때는 급하강을 하는 데는 200km로 달려요. 독수리의 이 날갯짓 보세요. 그런데요, 흰 수리 독수리가 있어요. 이것은 320km까지 낼 수 있어요. 독수리의 그 능력, 속도. 가만히 보면 별로 힘도 안 들게 두 날개를 쫙 펴서 깃털 가지고 기류를 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힘이에요. 다른 새들은 날갯짓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힘 안 들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기류를 타는 비법이 있어요. 독수리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독수리 같이 놀라운 힘으로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 이야기는 하나님이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깨우쳐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우리 교회 7012 세계 비전,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렇게 세운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 앞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가 독수리처럼 업어서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공중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의 역사를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라.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독수리 훈련이 있어요. 왜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이제 뭐 높은 절벽 같은데 거기다가 둥지를 짚습니다. 근데 가시같이 이런 것을 거기다가 거세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글보글하게, 그 다음에 뭐 깃털이니 해서 안쪽에서 알을 낳고 새끼가 이래 새끼가 부화하고 이렇게 자라가되면 어느 정도 자라면 예, 거기 안전 보금자리를 다 뜯어냅니다. 그럼 가시만 있게 합니다. 그건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 안주하지 말고 날아갈 준비를 하라고. 근데 새끼는 안주하기 쉽지요. 그래서 그러는데 나풀거리면서 막 다 무너버리고 보금자리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내려쳐서 떨어뜨리면서 날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락하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때가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 힘을 받은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하면 갈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그리고 450인 바알 선지자들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공격당할 때 노뎀 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도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천사가 아직 아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공급합니다. 먹을 떡을 먹어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를 깨워서 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40주야를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40주야를 달려가는데 힘이 안 들게. 그래서 40주야를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가야 할 길 가게 하십니다. 해야 할 길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힘이 안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믿음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원수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원수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힘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말씀이 그래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항망하면서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비전을 성취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명과 비전은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조차도 한때는 감당하지만 금방 또 무엇입니다.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얻고 일어나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도약해야 합니다.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

0: 능력을 구하여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마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과 함께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성도, 새 힘을 얻는 성도가 확실시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께 집중하고 말씀 붙드는 자 새 힘을 주십니다. 힘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뺏기지 마세요.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침묵 좀 하시고요. 말 좀 지키고요. 삼손처럼 비밀, 나시린의 비밀 그것도 못 지켜서 비참해지지 않고 우리 지킬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절대 힘 소진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직 새 힘을 얻는 길로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의 신앙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 새 힘을 얻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번, 지역번호 061-727-0191번 하늘샘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섬호입니다. 우리는 상처 없는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없애기보다 그 상처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상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어진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복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 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김동국이 노래합니다.

0: 아멘. 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찬양에 힘내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자주 뵙지만 반갑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1: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네. 힘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멘트를 또 준비했는데 또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요.
1: 그렇죠. 우리가 욥기에 보면 네.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은이나 동이 다 돌에서 녹였고 그리고 광부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진주나 뭐 다이아몬드나 금, 은, 동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걔네들로 볼 때는 그게 고난의 세월로 느껴지는데 근데 나중에 엄청난 보석이 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높이고 더 귀하게 만들고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 네. 그럼 오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네. 하는 것처럼 큰 복이 되실 겁니다.
0: 아멘.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방송국을 위해서 또 오늘 또 귀한 기도의 사연들을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0: 예, 감사합니다. 오죽이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으면 본인도 기도하지만 방송국의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먼저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주님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기도를 들을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인도하는 사모님과 그리고 이진아 피더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불이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6574번님입니다. 외손자 이한율 28개월 되었는데요. 아토피가 심해서 잠잘 때도 가려워서 깊은 잠을 못 자고 울고 합니다. 깨끗이 치료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정말 아토피를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 심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2: 그래서 네. 저는 이 아토피 그러면 사실 성격에도 상당히 지장을 줄 것 같아요.
1: 그럼요.
2: 욥이 얼마나 가려웠을까.
1: 아,
2: 저는 이 아토피 생각하면 욥을 생각하거든요.
1: 네.
2: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뭐 10명의 나병 환자들 깨끗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장군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면역을 주셔서 아직에 면역이 좀 약해서 그러잖아요.
1: 네.
2: 면역을 주셔서 아토피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한율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주여 28개월 됐습니다. 본인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여 비록 육신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잠잘 때도 가렵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이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나병 환자의 그 피부처럼 나만 장군의 피부처럼 우리 한유리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1: 아멘.
0: 잠도 잘 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토피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만날
1: 아멘.
0: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강력한 기도가 우리 한율이 빨리 아토피에서 회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1983번입니다. 내일 엄마가 대장암 정기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제발 건강한 결과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2: 학생이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1: 맞아요.
2: 기다릴 때 굉장히 긴장되는데
1: 네.
2: 병원에 가서 이 검사하고 결과 나오는
1: 그렇습니다.
2: 건 더 긴장돼요.
1: 맞아요.
2: 아, 네. 괜히 막 걱정되고 스트레스도 막 받고 그러는데
1: 네.
2: 아, 괜찮게 나올 겁니다.
1: 아멘.
2: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0: 세상에 자라 지금까지 성장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 대장암 정기검사 했습니다. 내일은 정기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비하신 주여 지금까지 대장이 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엄마의 대장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통하면 아버지의 안 되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좋은 결과만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1: 아멘.
0: 주여 모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간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8856번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2: 네네.
1: 아, 네. 제 기도 제목이 혹시 네. 어디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2: 네네. 여수입니다. 네.
1: 아, 네.
2: 네.
1: 아, 네. 그렇군요.
2: 네.
1: 기도 제목 네. 지금 여수 살리는 교회.
2: 네네.
1: 네. 네. 네. 우리 저 임기한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2: 네네.
1: 기도
2: 네,
1: 제목을
2: 감사합니다.
1: 좀 말씀해 주실까요?
0: 성모님이시네.
2: 네.
1: 네.
2: 네.
1: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2: 네, 교통방송 네.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1: 감사합니다.
2: 2년 전에 정말 너무나 건강하시고 예배도 잘 들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급성 뇌경색 쓰러지셔가지고
1: 그렇죠, 네.
2: 처음에는 이제 막 뭐 호흡 뛰고 식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식사도 하시고 콧줄도 빼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게
1: 네.
2: 찬양도 잘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말씀을 못하세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아야 아야 이런 소리는 하시는데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서 글씨도 다 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엄마의 그 마음을 이렇게 뭔가 요구할 때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1: 네.
2: 또 이제 오른쪽이 마비이셔서 글씨를 잘 못 쓰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오늘 식사는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는데 자꾸 길어지니까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또 임기한 목사님 또 기도받고 또 많은 지금 극동 소망의 기도 또 사람들 기도 듣고 싶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정말 말씀을 하셔서 찬양도 부르시고 말씀도 읽고 우리하고 또 자녀들과 좀 소통이 될 수 있게 너무 답답하고
1: 네.
2: 자꾸 가슴을 치시면서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1: 그래요, 네.
2: 네, 그 기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
2: 너무 감사합니다.
1: 사모님의 그 정말 마음을 알겠어요,
2: 네.
1: 사모님.
2: 네.
1: 항상 너무 열심히 정말 어머니 잘 모시는 사모님이시잖아요.
2: 아니요.
1: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네. 기뻐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2: 아멘, 아멘.
1: 간절히 기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엄마 성함, 아멘. 엄마 성함 어떻게 되세요?
2: 네, 남자인데 전동수.
0: 전동수.
2: 집사님이세요.
0: 네,
2: 네,
0: 집사님.
2: 네, 수.
0: 네. 전동수.
2: 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제가 이 시간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전동수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2: 아멘.
0: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2년 전에 급성 뇌경 속으로 쓰러졌지만 점점 더 회복되게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을 잘라지 못하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 풀릴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입을 열어 주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의 성경 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혀를 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충이 마비되었다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38년 된 중풍 병자도 풀어주시고 남연소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1: 아멘.
0: 말하

0: 하여 주시옵시고 걷게하여 주시옵시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불이 전동수 집사님에게 임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를 얻을지어다. 불이 풀어질지어다. 천국이 열릴지어다. 인물의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사님을, 사모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네, 전화로 또 이렇게 기도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네.
1: 아, 우리 사모님은 정말 열심히 우리 중복이 팀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사모님이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 매주 수원까지 다니시면서 엄마를 돌보고 계시는 정말 훌륭한 사모님이시죠.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9215번님입니다. 42세인 조카 이 다니엘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유산이 된 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생활의 필요들이 잘 채워져 삶이 풍성해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카를 위한 사연을 주셨네요.
3: 이름이 대단하잖아요.
1: 네, 다니엘인데.
3: 다니엘이 뭐 못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큰 일을 하고 총리도 됐지 않습니까?
1: 네.
3: 아, 이름 따라서 아마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1: 아멘.
3: 자연유산 후 임신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9215번에 기도의 제목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카 이 다니엘입니다.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몇 번 자연유산이 됐다고 했습니다.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여 생명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1: 아멘.
0: 자비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오니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시고
1: 아멘.
0: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1: 아멘.
0: 주님이 도와주시기로 응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 9215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많은 청취자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생방송의 묘미겠죠. 9507님 0782님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라 모십이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0126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 요청드립니다. 6년 전 폐암 말기 확정으로 지금까지 표적 약물 치료했는데 한 달 전 낙상으로 허리 12번이 무너졌다고 하여 허리 치료 화순전대병원에서 진료 9월 2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의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기도 요청드립니다. 간병하는 가족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평안으로 어머님을 봉양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네, 아마도 이 사연은 목사님 며느님인 것 같아요.
1: 네.
0: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참 따님들이 잘한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며느님도 참 잘하시죠.
1: 네, 그럼요.
0: 근데 여기는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착 사연을 주셨네요. 네. 아, 아드님이셔요?
1: 네.
0: 네, 아드님이시라고.
1: 네. 네. 감사합니다. 효자입니다.
0: 네.
1: 6년 전에 폐암 말기 확정 받았을 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0: 네.
1: 하나님이 6년 동안 표적 약물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낙상해서 허리가 지금 좀 다치셨는데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드님이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6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적 약물 치료가 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오나 주님, 낙상으로 인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주여, 화순전대병원에서 9월 2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0: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어머니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강력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자비하신 주님, 폐암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허리도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자비하신 주여,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살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사오니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1: 아멘.
0: 가정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가정이 다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 네. 뭐 목사님도, 목사님의 기도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아드님 이렇게 좀 효자로 어머니 기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4676번님입니다. 국제 결혼해서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둘째 아이를 작년에 유산하였고 그 후에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믿음으로 가족이 하나 되게 기도해 주세요.
2: 유산했잖아요. 네. 이게 생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 그쵸.
2: 그럼 앞으로 또 생겨요.
1: 아멘.
2: 예, 이게 처음부터 뭐 안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1: 아멘.
2: 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결혼해서 7년 됐습니다. 하나님 둘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생길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책임지시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자비하신 주님, 7년 됐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되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의 생명의 잉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으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주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 네. 다음은 5503번님입니다. 실직 벌써 3개월 들어가는데 제가 가장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있고 주일 지키며 거리도 멀지 않고 교통편도 좋은 곳으로 직장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내고 있지만 나이 때문에 연락도 안 와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이력서 낸 곳 중에서 면접 보고 취업해서 장기간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아들도 온전한 직장에 주일 지키는 곳으로 취업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저 이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1: 네.
2: 기도가 구체적이면 참 좋거든요.
1: 네.
2: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1: 아멘.
2: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분은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3개월 됐잖아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분의 마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가장이기 때문에 염려가 크고 가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크고 걱정이 큽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여,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0: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력서낸 대로 그가 소원한 대로 면접 보고 취업하고 장기간 다닐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인 줄로 믿고 아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들의 기도, 저의 기도, 이 두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아들도 언제나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습니다. 소원을 소원 성취함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552번님입니다. 남편 도박 중독, 담배 중독, 음란물 시청, 사단의 영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끊으라고 치료받으라고 얘기하는 저를 정신병 취급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큰소리치고 치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저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늘 7살 딸아이가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미안하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본인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막막하니까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여, 도박 중독 사라질지어다, 담배 중독 끊을지어다, 아멘. 음란물 신청 아버지여 관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 사탄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남편에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갑자기 그의 마음속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심령 속에 뿌려서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국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지요. 힘내십시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0: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었어.

0: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광양 세움교회 서두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지역에 사랑과 진리를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남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남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전남 지역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섬기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남 지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남 지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이 곳곳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지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들이 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국정운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민생회복 노력을 요청했고, 박승렬 NCCK 총무는 민주주의와 평화정착에 대한 열망을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저출생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주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과 하늘의 요청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이주민 자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 교회들이 다문화 2세대의 신앙 양육과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중국어 어린이 예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경기도 수원제일교회는 이번 달부터 매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하는 중국어 어린이 예배 주아이니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국어 설교와 중국어 핵심 단어 학습, 문화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여의도 침례교회도 전담 사역자와 통역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주일학교 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은 언어 숙달 문제를 넘어 동일한 다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이 이주민 2세대 아이들의 신앙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2세대가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갖춘 미래의 국내외 선교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창선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선교적 목표를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 안에서 스스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인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0: M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교회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복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제 세종원교회는 토사 유입으로 축대가 무너지고 마당이 갈라지는 피해 속에서도 지난 23일 예배를 재개하고 교인들과 토사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산교회 역시 건물 침수와 돌더미 유입 피해를 겪었으나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눴습니다. 거제 지역은 연합회 소속 170여 개 교회 중 50여 교회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비 지원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식 거제기독교연합회장은 피해 성도와 가정, 지역교회가 이번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중앙교회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전국교회와 DMZ 접경지역 교회를 잇는 거점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선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관 감신대 교수는 거점교회를 통한 DMZ 평화순례와 신학생 현장체험, 통일선교학당 설립안을 제시했고 박성렬 통일부 과장은 DMZ 평화의 길 재개방과 경원선 복원 등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과 교회의 평화 활동이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통일선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거점교회 사업과 다음 세대 평화교육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16 한국기독교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해외 유수의 기독교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들이 해외 저작권사와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기출협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에는 사전 미팅 일정을 조율한 기독 출판사들이 현장 부스에 배치된 전문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박종태 기출협 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콘텐츠 수급뿐 아니라 국내 기독교 출판인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3도, 순천 35도, 광양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세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편인데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 잘 아시죠? 이 세계적인 화가 밀레에게도 오랜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레가 무명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어느 날 화랑으로부터 그림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친구를 찾아가 당분간 그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밀레가 생활비가 떨어져 갈 때쯤이면 그림이 팔리기를 반복했고 어느덧 밀레는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생활이 여유로워진 밀레는 늘 격려해주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갔는데요. 친구의 집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바로 그 친구의 집에 그동안 팔렸던 밀레의 그림이 가득 걸려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고 귀한 친구를 밀레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밀레는 친구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친구 있으시죠?

아,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친구가 되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이런 좋은 귀한 친구 많이 있을 줄로 믿고요. 또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믿고 맡길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의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만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손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거나 어떤 이유로든 곧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살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셨던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 현실 가운데 믿고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10절에서 13절에서 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믿고 자신을 원수들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즉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 화가 밀레의 좋은 친구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댄스 챌린지를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춤을 따라 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남녀노소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흥의 민족이어서 그런지 북한의 10대들도 춤추는 걸 꽤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춤 과외까지 인기라고 하죠. 북한 특유의 그 고유 음악을 넘어서 빠르고 화려한 공연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단 건데요. 기존에 있던 외국어나 컴퓨터 과외보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요. 개인 과외뿐 아니라 그룹 과외까지 이 춤 과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학교나 직장에서 오락회나 공연도 자주 열리는데 춤을 잘 추면 눈에 띌 기회도 많다 보니까 부모들도 10대 친구들에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죠. 다만 한국식 춤은 여전히 단속 대상입니다. 춤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이 빛나는 10대의 하루는 그 마음은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저 북녘의 다음 세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우고 억압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깨어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전국 곳곳 여러분이 계신 곳도 궁금해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남과 북의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함께 춤을 출 그날이 머지않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3008님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을 믿으면서 어제부터 듣고 참여돼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0699님께서 축복의 카드 사진 한 장과 함께 해주셨어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0699님 문자까지 주셨는데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릴게요. 동탄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7930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문자 한자 한자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저의 고향인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192님의 고향 땅 지금은 경기도 시흥 제2의 또 고향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북녘의 어디가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북한 그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는 줄을 그리고 앞으로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또 우리가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막 뛰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도 얼마 안 남았겠죠. 이 소망과 함께요. 믿음과 함께 조금 전 문자 보내주신 새터민이라고 소개

소개해 주신 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서천에서도 와주셨고요. 익산에서도 복음통일을 위해 오늘도 아자아자 외쳐주셨어요.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들의 출석 인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생소해요. 북한을 위한 제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와, 5236님. 이 문자가 이미 그 마음의 두드림에 문고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힘껏 열어서 그 마음에 북한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시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이겠죠. OFD 계속해서 또 매일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5236님, 저희가 내일도 함께 하니까요. 내일 5236님 기도의 한 줄 계속 남겨주시길 기대해보면서 선물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하고요.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한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기도의 한 줄들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편 차이도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0995님. 매일 새벽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우리 3874님. 와, 북한이 고향이신 90살의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요양보호사 6551님도 함께 한편 차이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북한에서 이 한국식 춤을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춤을 배우는 과외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한국 무용 같은 이 춤은 괜찮지만 한국식 춤, 그러니까 케이팝의 어떤 그런 안무 같은 거를 배우고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춤뿐만이 아니라 화장법, 말투, 호칭까지도 단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쓴 걸 들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오빠와 동무와 여보 가운데 북한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통 그 드라마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그 전 단계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케이팝에 조금씩 이제 빠져들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단어를 먼저 배우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빠일까요? 동무일까요? 여보일까요? 특히나 이 남한에서 하는 이런 호칭들, 표현들을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10대도 청년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법까지 제정을 했어요, 북한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해서 뭔가 남한식 말투를 쓴다거나 표현 단어를 쓴다거나 하면 제재를 하죠. 그 가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1222님은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하시면서, 맞아요. 오늘 문제가 그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남녀 사이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오빠일까요? 동물일까요? 여보일까요? 이 세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일상의 단어지만 또 북한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또 다른 일상, 단속이 되는 그 북녘당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이 차이도 같이 맞춰보고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샵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또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김서영 자매와의 그 세 번째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로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이제 7개월 차면은 계절을 어느덧 몇 개를 지나신 거죠? 두 계절을 훌쩍훌쩍 지나셨어요.
0: 네.
1: 그리고 북한에서 건너오실 때, 그러니까 네. 7년 전에 건너오실 때.
0: 네.
1: 강변까지 그리고 강변에서 중국까지 차를 타고 선생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너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이랑 인사는 혹시 따로 못 없죠. 나누고 오신 거예요?
0: 네, 없죠. 가족분들은 지금쯤 아마도 얘가 어디 가서 죽지 않았을까. 수년 이제 몇 년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람이 군방 여기 어디 가 있다 하게 되면 군방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없어져서 사라져서 이렇게 돼서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1: 그때 그러면 집을 나올 때는 어떻게 일을 나가시는
0: 아 그냥 놀러 나왔어요.
1: 친구네 놀러 나가겠다
0: 네,
1: 이러시고
0: 네네 네.
1: 친구네가 강변 쪽이었던 거예요?
0: 친구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집은 이제 저희 쪽이었는데
1: 네.
0: 그분이 밀수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아. 제가 그때 휴식이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휴식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놀러 간 거였어요. 아. 이제 말을 그분이 하시는 게 압록강 위에서 자다 깨나면서 새벽에 동투는 해맞이를 하면 정말 예쁘다. 근데 이제 상상해보면 제가 조금 감성적인 데가 있는 그런 네.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강변이나 산기슬기나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1: 네.
0: 이제 일부러 이제 막 찾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저도 좋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는데 제가 시간이 또 그렇게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1: 네.
0: 갑자기 눈앞에서 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와. 이제 라오스 거쳐서 여기로 오면서
1: 네.
0: 이제 라오스 센터에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뭐 저를 여기로까지 제 운명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 이제 생각으로는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내 눈앞에서 많이 일어나서
1: 네.
0: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봤잖아요. 주체사상 이제 내 운명의 자신은 나 자신이다 뭐 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1: 아.
0: 내가

0: 원하던 삶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잘 사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이국땅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1: 네.
0: 나라에 정말 토양도 냄새가 다른 그런 곳에 저희가 거기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애 낳고 생활하면서도 안 간다고 하던 한국을 가게 한 결심을 저한테 주신 게 너무

0: 있잖아요. 네. 비로소 터지기 직전에 네, 네. 선생님이 7년 후에 이곳 남조선 대한민국에 있을지 그 누가
1: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엄연소재가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은 이제 제가 이제 조를 팔아먹은 그분들을 막 미워했어요. 네. 미워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탈북하다 걸리면 이제 먹고 죽으려고 지하까지 준비했다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을 통해서 해외를 여러 국가를 거쳐서 오면서 동남아에 가서 이제 북한이나 이제 네. 남한 땅에 없는 바나나나 망고나 이런 걸 이제 보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0: 맛있잖아요.
1: 네, 아니 그게 나무 위에 보기만 달려 해도.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는 탈북한 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내가 볼 수 있어서
0: 네.
1: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제 해외로 나갈 네.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되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0: 그렇게 용서와 감사의 제목들로 지난 여정을
1: 네.
0: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눠주신 이 은혜가
1: 네.
0: 저도 큰 도전이 되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1: 네.
0: 그리고 북녘의 주민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선물로 다가왔을 줄 믿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또 그 네. 여정에 대한 은혜의 한 자락을 네. 나누기에 앞서서
1: 네.
0: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네. 사실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오실 때 강을 네. 건너시고 중국 땅에 머무르시면서
1: 네.
0: 코로나 시기를 그렇게 홀로 보내시면서 싸우신 네. 이 7년의 시간
1: 네.
0: 그 이전으로 다시 네. 돌아가서
1: 네.
0: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누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이제 코로나 때 말을 들었는데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혹시 저희 가족에도 무슨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디 무사했으면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만나지지 않을까.
0: 아멘.
1: 연락이라도 취해지지 않을까.
0: 아멘.
1: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라고. 그분들이 혹시나 제가 이제 고향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받을 사람이 없어질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알지 말고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계셔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하나님의 때의 분단의 그 38선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마주할 그날에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따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너무 좋죠.
0: 그래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8055님 오늘의 간증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루속히 가족에게 연락이 닿기를 힘내세요. 라고 1816님께서도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 생이별한 아픔 가운데 올려드리는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고요. 또 한 뼘 차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마저도 북한에서는 억압을 한다니, 단속을 한다니, 참 말이 안 돼요 하시면서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한 뼘차의 문제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춤을 추는 것도 말도 화장품도 다 단속을 하고 있죠. 남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는 이 단어를 쓰면 또 단속이 됩니다. 무슨 단어일지, 1번 오빠일지, 2번 동무일지, 3번 여보일지, 우물정 106 9번으로 보내주세요. 보통 이 단어는 남녀 사이에서 좀 조금 몽글몽글한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잖아요. 아직 저도 이 표현을 씁니다 하시면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 우리 남편은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2살 연하인데도요. 이게 은근히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라 애틋한 단어네요 하시면서 1851님. 1851님도 남편이 연하시래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불러줘 봐야겠어요.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면은 그쵸,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걸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 같아요 하시면서 이 단어를 왜 북한에서는 못 쓰게 하는 건가요? 북한 땅이 깨어져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언어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환경들도.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9705님도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녀 사이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오빠죠. 부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동무동지라는 단어는

는 많이 들어보셨죠? 1645님이 8살 아들이 옆에서 3번 여호와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아, 아직 여보를 모르니까 여호와. 여보보다 여호와를 먼저 배운 우리 8살 아들이 3번을 도전해 주셨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1번 오빠를 도전해 주셨네요. 오빠라는 단어가 금지 대상이라니 말이 안 돼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춤도 추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 우리 제가 가끔 오답자에게도 정답을 드리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정답을 맞춰주셨지만 여호와를 외쳐주신 우리 8살 아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형제님에게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7년차 부부인데 남편을 오빠라고 안 불러본 지 오래됐어요. 오늘은 한번 불러볼까요? 0691님 새싹회원이신데 오늘 이런 문자가 정말 많네요. 오빠라고 안 부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오늘 불러봐야겠어요. 다짐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오빠라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뭔가 이 사랑이 애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혈육 간에만 오빠를 쓰는데 애교 섞인 표현인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금지하고 있죠. 3년 전부터 이 언어와 관련한 법을 직접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혈육 관계가 아닌 젊은 남녀 사이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나 동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가족이 아닌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리고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 걸 교양하고 처벌한다는 증언들도 여러 나왔고요. 아까 그 북에서 온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해봤대요 라는 문자도 주셨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단어, 표현, 어투부터가 다른 남과 북이죠. 오늘도 그 한 뼘이 좁혀졌을까요? 사랑이 듬뿍 담긴 단어 7014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억압하는 북한 땅에 얼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임해서요. 서로 말하고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속의 대상이 아닌 정말 자랑거리인 그날이 얼른 오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방송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0: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꿉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열매들이 시간을 지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루하루 쌓인 기도와 사랑,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고 있겠죠? 벌써 8월의 세 번째 수요일, 이번 한 주도 지금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거들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죠. 조금 천천히 걷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분명히 맺어가실 테니까요. 오늘 서인철 PD와 함께 2시 왔습니까?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 아름다운 열매 찬양 속에 잘 담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북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먹었던 과일 상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 제가 다양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풍요로움인데요. 뭐 지금도 마트 가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매장 카운터 입구에 산처럼 쌓인 이 과일들을 보게 됩니다. 북한은 마트처럼 건물 안에 있는 상점, 이 상점을 과일 상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일 상점엔 과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문구류도 함께 팝니다. 그리고 이 상점은 한국의 구문빵 형식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북한은 과일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따져보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뭐 유통기한 없는 건 당연하고요.

무작위로 점원이 정해준 과일을 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북한은 과일을 구매하는 사람이 고르고 구매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뭐 대부분의 과일들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냥 담으면 키로수만 맞으면 됩니다. 신선한 과일 유통기한을 보면서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우리 삶에 지금도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을 보면서 과일의 신선도와 또 그리고 농도, 당도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감사를 선택하기 안혜진의 음성으로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상점은 국가가 운영하는 형식을 유지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배급을 준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배급표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 그 표를 가지고 상점에 가서 과일을 받아오는 경우인데요. 그럼 북한 상점엔 어떤 과일이 있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주로 배나 과일이 배나 사과가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배는 모양이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생긴 배 한국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배 모양. 한국에서는 뭐 꿀배 뭐 다양한 이름들을 넣어서 참 이렇게 다양. 근데 과일들이 이 배가 참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북한에서 보신 배를 보시면 아 우리 한국에 있는 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배는 뭐 비유를 든다면 마치 감자처럼 생긴 배라고 할까요? 배가 또 감자처럼 생긴 것도 그런데 또 많이 상해 있습니다. 여기가 터져 있고 저기가 터져 있고 상처가 많이 있고요. 그 이유는 과일 보관이라든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일이 또 당도가 있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뭐가 날라올까요? 이 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면 바나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바나나 거의 구경을 못해봤거든요. 지금도 마트에 가면 여러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투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릴 적 제일 먹고 싶었던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바나나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같이 살던 동네에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바나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친구들이 모여서 너 한 입? 나 한 입? 야, 조금만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눈망울 초롱초롱하면서 띄어 먹었던, 나눠 먹었던 과일. 그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때 그 한 입을 입에 딱 깨물었을 때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와우, 입에서 녹는다, 향긋하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저는 한국에 와서 저도 안 먹는 과일이 바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선 바나나가 그만큼 참 귀했습니다. 지금도 귀할 것 같습니다. 이 바나나가 금방 상하거든요. 과일이 신선하게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북한 이야기 스토리 형식으로 이어드리면서 제가 보았던 북한 또 소식을 전하면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의 시간이니까 중간에 계속 찬양이 한 번씩 올려집니다. 아, 그래도 북한의 과일 이야기, 상점 이야기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팜새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인철 PD와 함께하는 북한 이야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돌배가 그렇게 딱딱했었는데 다 익어서 물렁물렁해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일은, 이 과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집밭에 텃밭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뭐 앞마당 뒷마당이 있는데요. 이 앞마당 뒷마당에 텃밭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여름이 되면은 뭐 시금치나 토마토, 고추, 오이, 파, 배추, 양배추 이렇게 심어서 먹고요. 그리고 또 북한 개인 집들에는 한국의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것, 각 집마다 나무 판자로 된 담벼락이 있습니다. 이 담벼락에 기다란 대를 세우고요. 이 대는 뭐가 자라냐면 줄단 콩이라는 콩을 키웁니다. 이 줄단 콩은 개인 사생활 보호나 외부인 침입을 막아주는, 엄청 길거든요.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줄단 콩을 반찬으로 먹는데요. 콩 반찬 아주 맛있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 북한의 과일 이야기, 상점 이야기로 잠시 이어드렸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또 찬양하면서 북한 이야기도 듣고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적하고 또 보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법 질서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법의 뿌리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갚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중심과 뿌리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당한 내가 분하고 또 아프고 속상한 것은 그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 만큼 상대방의 몸과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이웃 사랑의 뿌리를 그 둔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법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복수심에서 갚는 것과 또 이웃 사랑의 중심으로 갚는 것은 액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악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한 마음으로 악한 감정으로 갚으면 계속 악이 더해지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한 일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복함에 있어서 그 뿌리를 이웃 사랑의 그 중심과 마음과 정신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악의 악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 악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의 보복과 복수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법처럼 그저 복수를 위한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원뜻과 그 본래의 마음을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고 계시지만 대표적인 4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을 때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오리의 거리를 짐을 지고 가도록 강제 징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소풍을 나갔거나 혹은 어딘가를 급히 가야 하는 상황이어도 이 로마 군인에게 잘못 걸리면 이 오리를 억지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이 오리로 제한을 했죠. 그래서 오리를 넘어가게 되면 억지로 짐을 지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로마 군인도 더 이상 강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오히려 기꺼이 심리를 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리를 억지로 갔을 경우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들어가자마자 옷을 집어던지고 가방을 혹은 짐을 던지고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족들도 함께 분노하면서 저녁 식사보다는 아마 욕으로 끼니를 때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오리가 아니라 그 오리를 넘어서 심리를 자발적으로 가주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들어가면서 어땠을까요? 웃으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하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보이지 않을까요?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배당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긴 자의

0: 기쁨과 여유를 함께 누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보복하고 복수하면서 여전히 악의 굴레를 이어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복수의 고리를 끊는 자,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이 땅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뭡니까? 왜 나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 당할 텐데, 호구처럼 살라고?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는 왜 그렇게 억울하고 빼앗기고 당하는 편이 꼭 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는 뺨맞고 옷을 빼앗기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이 너라고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뺨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뺨을 때리는 자, 옷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옷을 빼앗으려는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나는 하나님의 뺨을 때리듯 수시로 하나님께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며 살았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옷을 빼앗듯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달라고만, 주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나의 계획과 욕심과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춰주고 동행하고 움직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강요하고 뗐으며 빼앗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수치를 당하고 진짜 빼앗기고 강요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당하셨습니다. 거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금방이라도 판을 뒤집으실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욕 한 번마다, 주먹질 한 번마다, 채찍질 한 번마다, 피한 방울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면서 주먹을 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천국의 온 군대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귀를 쫑긋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쪽 뺨을 돌리셨고 거둣까지 내어주셨으며 기꺼이 승리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내 감정, 나의 보복으로 채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흔적을 내 속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모욕 한 번, 짜증 한 번, 화한번더 참아주고 기꺼이 오리를 더갈수 있는 사람,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끼라는 날라리 신앙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자, 날라리. 제가 단어를 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믿업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앙에서 날라리라면은 여러분 한때 날라리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죠. 날라리 신앙.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언행이 일치하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끼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저는 참 솔직하고 귀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새끼라는 일명 날라리 신앙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특하게 보시고 애타게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낮은 자의 하나님 출발합니다.

첫 곡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하, 다행이죠. 감사하죠.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날라리 얘기했는데요.

왕년에 날라리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날라리였죠. 날라리부터 시작했죠. 그쵸? 근데 날라리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날라리 사전에서 보니까 언행이 어설프고, 하나님 저 어설퍼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막그 여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선교 동아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막 날라리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게 머리가 막 짧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대학교 들어가서 머리를 기르고 싶었겠어요. 막 머리 기르고 막, 옛날 막 무수라고 했잖아요. 무수 바르고, 옷도 막 파란 옷 입고, 그러면서 기독 동아리를 막 다녔더니, 날라리. 자, 한때 날라리였던 분들, 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날라리들, 예, 아주 좋습니다.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새끼라 해서. 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입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정하는 거, 주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근데 또 그래도 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0: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스 CCM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PD님 날라리였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예, 8093번님 그러죠. 뭐 한때 다 그 또 그리고 또 날라리를 꿈꾸는 경우도 있어요. 날라리를 꿈꾸는. 예, 너무 모범적인 뭐 신앙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기 또 쉽고 그렇습니다. 자, 학교 때 날라리가 지금은 극동방송 날라리가 된 것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2697번님 고맙습니다. 오픈해 주셔서. 자, 천안에서 0995번님 듣고 계시고 84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자, 보니까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지금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한 권사님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고요. 권사님께서 한 지인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분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한 권사님이 이분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오미자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미자 우리 세탁소 사장님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아유,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 안 받으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미경 권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권사님.
1: 스님 안녕하세요.
0: 박미경 권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아, 뭐 옆에 지금 뭐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서. 아, 예. 안 받으시네요.
1: 전화
0: 안 받으시네요.
1: 고집을 끝까지 부리시네요.
0: 아, 그래요.
1: 아직까지
0: 전화 간다고 얘기해 놓지 않으신 건가요?
1: 아니요. 저 얘기는 뭐 수주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0: 예, 예.
1: 웃으시면서 대답이 없으시다가.
0: 아, 그렇구나.
1: 지금 제가 세탁소로 갔어요.
0: 예, 예. 지금 세탁소세요?
1: 지금
0: 세탁소?
1: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0: 아,
1: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해서 댓글 일단 받아보시고.
0: 예, 예.
1: 마음이 열리면 교회에 나가셔도 된다.
0: 예,
1: 지금
0: 예.
1: 얘기를 했는데도.
0: 예, 예.
1: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예. 안 받네요 전화를.
0: 아, 지금 세탁소 가셔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1: 지금 나왔어요.
0: 아, 나가셨어요?
1: 어디 나가셔야 된다 해서.
0: 알겠습니다. 예.
1: 왔어요. 아우,
0: 예, 예.
1: 죄송해요.
0: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기도하다가. 예,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 예. 예.
1: 네.
0: 자,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세탁소 사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세탁소에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마사지샵, 뭐, 이런 데서. 그, 옷수선점. 이런 데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날라리 좀 했더니 한때 날라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오픈을 하시네요. 아, 나팔바지 뭐, 예, 올백머리 껌 좀 씹으셨다고. 7358번님부터 해가지고 5879번님도 아, 어디 거기 갔다 오셨구나. 예. 아, 그렇습니다. 한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날라리 신앙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한 분이시죠. 예. 자, 혹시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내가 날라리다.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 근데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 있다. 자, 방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다. 떠나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나 5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밝혀주시면 선물도 드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새끼라. 자, 이쪽으로 샵 1069번이나 어플로 교회 방학 중에 계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바로 문자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5장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찬양 나가는 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꼭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0: 극동방송이라고 뜹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떠요. 어? 잠깐만요.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8 9311 9311번님 9311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1: 네.
0: 자,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아니, 운전 중이에요.
0: 운전 지금. 중이십니까?
1: 네, 바로 지금 주차할 거예요.
0: 주차, 예, 예. 천천히 네, 주차하고,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하고 계세요? 자.
1: 아, 네, 이제 됐어요.
0: 됐어요? 아유. 네. 다행히 마트에, 빨리 되셨네요.
1: 마트에
0: 잠깐,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1: 아, 저희 화성이에요.
0: 화성.
1: 네네.
0: 자,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 지금?
1: 아, 저는 지금 아까 날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가다 안 가다 그래서 예.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0: 몇 개월이요? 10개월?
1: 네, 그 정도요.
0: 아,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지금 안 나가니 10개월.
1: 네네.
0: 아, 그 날라리 아까 하면서 진짜 공감되고 좀 찔리고.
1: 네, 네 그렇죠.
0: 두 팔 벌려 환영한다니까 좀 아, 한번 용기 한번 내볼까.
1: 네.
0: 용기 잘 내셨어요. 다 날라리야, 다 날라리요. 예. 네. 하나님 왜 다 날라리죠 뭐. 그런데 그 날라리를 네. 인정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네. 인정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 정말 귀해요, 네. 귀해. 잘 오셨어요 오늘.
1: 아 그리고 네. 뭐지?
0: 예.
1: 항상 제가 국동방송 우연한 기회 이게 안 듣다가
0: 네네.
1: 아시는 집사님이
0: 예.
1: 이렇게 알려주셔서 들었는데 때마침 새끼라가 할 때가 제가 출근 시간이어서 항상 듣고
0: 항상 들어요.
1: 네.
0: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한 1년
0: 1년 넘었을까요? 좀 넘었어요.
1: 네네.
0: 계속
1: 네네.
0: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셨네요. 문자 오늘 처음 주셨는데.
1: 네.
0: 잘하셨어요. 예. 오늘 날라리 오프닝 제가 잘 소개했네. 예? 잘 오셨어요. 자, 두 팔 벌려 환영이라니까요.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1년 동안 들었으면은.
1: 네네.
0: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1: 아, 네.
0: 예, 어떤 거,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얼리 하면 안 될까요?
0: 주얼리. 아, 당연하죠. 저 연결되면은 무조건 선물이잖아요.
1: 아,
0: 주얼리.
1: 네.
0: 자, 주얼리 드리고.
1: 예. 좋은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공감도 되고, 반성도 되고.
0: 네네.
1: 이렇게 하더라고요.
0: 평소에 이 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듣는다고요?
1: 네.
0: 오늘은 휴가신가 봐요?
1: 아니요, 지금도 출근하다가.
0: 예.
1: 마트에 잠깐.
0: 잠깐 들렸다가.
1: 입구에 이제 왔는데 전화가 온 줄을 몰랐거든요.
0: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방학인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1: 네네.
0: 한번 이번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 딱 이제 이걸 왔다 갔다를 네네. 한번 끊어봅시다.
1: 제 주위에는 솔직히 예. 가족이고 예. 주위에는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무속인 집안이어가지고요.
0: 예예.
1: 그런 그쪽에도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계약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0: 예.
1: 어려움이 많은데
0: 예.
1: 좀 그렇더라고요.
0: 그러면 지금 혼자 다니셨어요 교회를?
1: 네.
0: 가족 중에 혼자?
1: 신랑도 아니고 아들은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어렸을 때는 같이 다녔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저도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니까
0: 네.
1: 그거를 심어주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0: 네.
1: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배척을 해요.
0: 아 그래요.
1: 교회란 자체를 왜냐하면 자기가 좀 여자친구가 이단 쪽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거기에서 한번 질려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를 가는 거를 되게 탐탁치 않아요.
0: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인데 둘째한테 그걸 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이단에 있습니까?
1: 네 그래서 헤어져 그러니까 가감하게 헤어지긴 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가 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0: 네네.
1: 그런 게 적개심이 강해졌더라고요.
0: 그랬구나.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좀 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어머니가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남편은 아직 다녀

0: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1: 네, 너무
0: 그렇구나. 무속인
1: 바쁘세요.
0: 집안.
1: 네.
0: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9311번님이 먼저 이제 왔다 갔다가 하는 것보다 잘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 또 평상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0: 아이들하고
1: 괜찮아요.
0: 같이
1: 선생님 괜찮아요. 피디님.
0: 아이들하고 같이 드시면서 예 그렇게 좀좀
1: 감사합니다.
0: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꼭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 엄마가 먼저 우리 살아나자고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조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우리 9311번님 힘내시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소곱창을 드시면서, 이게 웬 소곱창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나 이번
1: 그래도
0: 주부터,
1: 제가 될줄 몰랐는데.
0: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아니면 뭐, 지난주부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전에 10개월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시나요? 아니면 뭐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1: 아니요, 지금 다니던 교회는 좀 나가 보려고
0: 그래요. 그럼 원래
1: 마음 먹고
0: 다니셨던 교회 그
1: 있어요.
0: 교회를 꾸준히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교회를 이제 제 딸에는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자꾸 주위에 가정이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0: 네네네.
1: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0: 예.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우리 9311번님 혹시 인생 찬양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1: 아, 저는 사실은 은혜라는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0: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311번님 뿐만 아니라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나누면서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0: 지나고 있는데 자 방학 문자 8905번님을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했거든요. 여보세요?
1: 네.
0: 8905번님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요.
0: 남동구.
1: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이제 한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0: 1년 거의 다 돼가요.
1: 중간중간 나가기는 하는데
0: 예.
1: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아까 좀 전에 그분 전화통화 들으셨어요?
1: 아니요.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0: 내리셨어요?
1: 네네. 듣다가
0: 예. 예. 그랬구나. 좀 전에 이제 그분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한 10개월 지금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거의 비슷하시네. 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1: 힘이 네? 없어요.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0: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뭐 일터세요?
1: 아니요. 괜찮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아니 뭐 혹시 뭐 이렇게 방학 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는 경우도 있는데
1: 아니에요. 네. 항상 그래도 네.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저희는 환영합니다. 방학생을. 아까
1: 네.
0: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8905번님 오늘 정말 용기 잘 내셨고 잘 오셨어요. 보니까 문자를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1: 예? 아, 극동방송에 지금 뭐 예. 후원도 하고 있고.
0: 전파선 교사.
1: 네네.
0: 그래요.
1: 네.
0: 문자를 몇 번 보내셨던 분이시네요?
1: 네.
0: 방학이라고는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1: 네.
0: 그렇구나. 한 1년 정도. 방학. 자, 이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1: 네.
0: 어떻게 하다가 이제 1년 네. 방학 중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1: 잘 안 돼서.
0: 예? 뭐가 안 돼서요?
1: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0: 기도가 안 돼요?
1: 네.
0: 기도가 안 돼. 아.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있으셨나 보네. 아.
1: 네.
0: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중에 또 전화 연결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방학을 끝내고요.
1: 네네.
0: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일단 가는 거예요. 예배. 일단 가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번 주에 가도 또 계속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 그렇죠. 예, 안 될 수도 있죠.
0: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되고 가봐야 됩니다. 계속. 계속 가야 돼요. 자, 8905번님.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또 불러야죠.
1: 듣던 중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0: 원래 다 그래요. 제가 또 불러야죠. 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그 다음에 또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AN 화장품, 레모나, OJ 시푸드에서 쭈꾸미.
1: 김하고 부각이요.
0: 아, 김 부각. 오케이,
1: 네.
0: 알겠습니다. 김 부각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만 방학이세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들은 어떠세요?
1: 짝꿍하고 같이 방학이에요.
0: 짝꿍하고 같이, 같이 10개월 나란히, 예? 나란히 방학.
1: 네, 네.
0: 나란히 이번에 또 방학 끝내고.
1: 중간중간 가기는 하는데.
0: 예, 예.
1: 그냥.
0: 옆에 계신 건 아니죠?
1: 없어요, 없어요.
0: 없어요?
1: 혼자예요, 예.
0: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

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 예? 나란히 방학했다면 네. 이제 또 나란히 계약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어도 본인이 먼저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1: 네.
0: 알겠죠?
1: 네.
0: 극동방송은 어떻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늘 꾸준히 듣고 있어요. 날마다.
0: 옛날부터?
1: 네.
0: 그러니까 전파 선교사도 하고 계시고.
1: 네.
0: 그래요. 오늘 용기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8905번님의 인생 찬양 있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은혜 받았던
1: 찬양. 은혜 나오지 않았어요?
0: 네, 은혜 방금 나왔는데.
1: 네, 은혜 찬양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예, 그거 말고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
1: 그리고...
0: 있으세요?
1: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0: 요한의 아들 시모나.
1: 네.
0: 아, 이거 예전 추억의 찬양.
1: 네. 네가
0: 나를 사랑하느냐.
1: 뭐, 네. 응?
0: 그쵸?
1: 네.
0: 거기에 꼭 우리 8905번이 꼭 답변하시는 이번 주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에
1: 감사합니다.
0: 가셨던 교회 가시면 되나요? 예?
1: 아,
0: 아니면
1: 연 아니면 예. 지금 요즘 가까운 교회는 이렇게 뭐 진짜 가끔씩 나가는데 집 앞에 교회를 지금 가끔씩 등록을 안 하고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예전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0: 그래요. 예전 교회든지 네. 집 가까운 교회든지 잘 선택하셔서 그러면 제가
1: 네.
0: 교회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1: 네.
0: 그 두
1: 네.
0: 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권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생들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방송 끝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756번님 제가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 가능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방송에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요청한 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우리 1248번님 동생 전화 동생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동생한테 전화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 통화 더 할 수 있는데 자 동생 자 우리 김정옥님께 전화하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빠가 김수동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서울 사는 네. 오빠가
1: 네.
0: 지금 방송 중에 신청을 했어요. 그 오빠한테 전화 왔던가요?
1: 네.
0: 네, 지금 동생 동생이 전화 가능하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지금 문자가 와서.
1: 네.
0: 네.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예?
1: 아니요, 교회 안 갔어요. 아직.
0: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1: 네.
0: 아, 교회 다녀본 적 없고 김해 중앙교회 옆에 산다고.
1: 예, 네.
0: 바로 이 교회.
1: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그 저녁에 두 번 갔었어요.
0: 두 번 갔었어요?
1: 네, 신청 그거 입적 그거 좀 안 올리고 그냥 갔어요.
0: 김해 중앙교회.
1: 네.
0: 그 주일날 갔었어요? 두 번?
1: 아니요, 저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0: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번 예배 있을 때 갔었어요.
1: 네.
0: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1: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좋으면 계속 가시지. 왜 두 번만 갔어요?
1: 아, 근데 성당에 네.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어서.
0: 성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1: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교회 뭐 성당보다는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현재 지금 성당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1: 네.
0: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훨씬 좋더라.
1: 네. 그래서 이제 예. 갈등이 생겨갖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0: 예, 예.
1: 오빠가 예. 교회가
0: 좋다. 예.
1: 그렇구나.
0: 우리 오빠는 지금 극동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같아요.
1: 네, 아주.
0: 그래가지고
1: 너무...
0: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1: 그래요?
0: 생방송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여동생한테 네. 전화한 거예요. 지금 오빠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1: 고맙습니다.
0: 서울에서. 예. 네. 오빠가 동생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네.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셨는데, 겠지만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나 동생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동생분이 교회 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한번 꼭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게 오빠의 간절한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교회 가니까 좋아.

0: 예.
1: 네, 오빠가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0: 그래요. 김해 중앙교회 바로 옆에 산다면서요.
1: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날 갔으니까 이번 네. 주에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에
1: 네.
0: 일요일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죠?
1: 네, 네 자, 알겠습니다.
0: 자, 그 저랑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짧은 기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그런 이제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옥님 이번 주에 네. 옆에 김해 중앙교회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네. 이제 영접하는 기도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 믿겠다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자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방송 끝나고 선물은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동생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렇게 좋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이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오빠, 오라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전도 요청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동생을 잘 옆에서 케어해 주십시오. 자, 내일은 라디오 앱에 진행됩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깨겠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였고 마술사를 눈물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로 불렸고 바나바 중심의 사역에서 바울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버가 지방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여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살지 말고 의와 생명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많이 해요.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 즉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애굽에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최적화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라고 말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왕,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인, 초기에는 기독교인이 적었겠죠? 기독교인 신부가 기독교인이 아닌 집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내야 돼요. 기독교인끼리 만나면 좋겠지만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곳에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라고 인도하셨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일곱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근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이란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람들이 가서 보고 듣기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그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면 죽을 거야. 우리가 가면 살아남지 못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 그곳에선 일곱 족속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분석한 그 이야기를 더 믿고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를 더 의지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이라는 광야로 다시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광야로 다시 쫓겨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 만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40년 동안

0: 광야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채운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전쟁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나안이라는 세상 앞에서,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앞에서, 출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후에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셨고 백성들을 위기에서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7일 11시 경기 평택, 안성, 용인남부와 전남 함평, 구례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자 사무엘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백성들은 이제는 사무엘보다 더 강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했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없어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목사님을 찾게 됩니다. 더 나은 목사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너무나 의지했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고 힘이 없어지자 사무엘보다 더 강한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무엘은 늙어도 하나님은 늙지 않잖아요. 사무엘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사무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더 나은 왕, 더 강한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구한다,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현재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의 왕이세요. 사무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현재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0: 안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 1장은 메뚜기 재앙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자 가운데 가장 초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서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 영광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과 관련 속에서 당시 유다에 임한 자연재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재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저한 파멸을 밝히면서 동시에 통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3장 21절에는 회개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장차 그의 영을 부어 축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무거운 주제를 명료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문학적으로 다듬어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메뚜기 재앙의 폐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2절 메뚜기 재앙의 결과와 인간의 희락이 상실되었음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 당면한 자연재해를 종말론적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과 연관지어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 15절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공동체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족적 재난으로 이해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최후 심판의 징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패역하고 무감각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다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요엘은 그 땅의 곤고한 형편을 목격하고 이것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키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단순히 두려운 심판의 날로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점층적으로 심각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층적 구성을 통하여 재앙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유발시키는 동기 부여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9절, 13절, 14절 심각한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의 반역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예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도를 단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대인이나 열조들이 결코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겪지 않았음을 수사적 질문을 통해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12절 재앙에 대한 애통으로 전례 없는 재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촉구한 선지자는 이제 좀 더 강하게 여러 계층에 대하여 애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13절에서 20절 금식과 통회를 촉구합니다. 선지자는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미래에 임할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데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땅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미중류의 위태로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개입 속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시므로 우리도 현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상황들을 간과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상기의 천재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우연히 봉착되는 일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영적이고 도덕적 자질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 재앙의 성격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서두이고 2절에서 4절은 당면한 곤충재앙의 성격입니다. 5절에서 7절 재앙의 철저함입니다. 8절에서 12절 재앙의 결과 등입니다. 여기에 요엘은 재앙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멸과 황폐를 묘사하는 단어인 9절은 끊어졌고 10절 황무하고 철양하니 진하여 말랐고 다하였도다. 11절 다 없어졌으미로다. 12절 시들었고 말랐으며 시들었으니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요엘이 드러내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직면한 메뚜기 재앙과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호와의 날과 연관된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절과 3절 메뚜기 재앙은 구속사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송사와 나라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지도자들이 늙은 자들에게 현재 임하고 있는 재앙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동시대인이나 열조들도 이러한 재앙을 결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미래 시대에도 아주 굉장한 일로 전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구절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야기된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망각하고 포도주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도주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셋째 10절에서 12절 재앙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은 밭,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밀, 보리, 무화과 등 모든 경작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수확이 없게 되었으므로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물인 메뚜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독특한 구속사적 의미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실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커다란 재난을 앞에 놓고도 술에 취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20절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과 통회를 호소했습니다. 그 의미를 상실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회개에 대한 요청, 15절 여호와의 날의 전조, 16절에서 18절 재앙의 모습, 19절에서 20절 뒤따르는 한재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축복으로 이끌려는 선지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요일의 기본적 시각은 파멸을 의미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유도하는 회개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무섭고 가공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간절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5절 요엘은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임했던 심판의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확장합니다. 장차 임할 미래에 두려운 심판의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4절 심판은 민족 전체 회개를 요청합니다. 선지자는 농부와 포도원지기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단지 범죄한 개인에게만 통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19절 심판은 희망을 배태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매우 강한 노조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셋째, 10절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심판이 철저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메뚜기가 들판에 초목을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뭄이 나타나 나머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재앙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날의 징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화와 회복의 날이지만 열방에게는 최후 멸망의 날입니다.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느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완전한 황폐 속에서도 주께 부르짖는 요엘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난을 영적인 각성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임한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 성숙의 기회로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환난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부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인문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덮을 뿐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이 복음의 이야기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이승황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예라모십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리고 가이펜노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신용옥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도 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나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님 앞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0: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순천 엘림교회 김미영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0: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0: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일,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0: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사적 삶,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어떤 독일인 노인 한 분이 성당에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신부님, 저는 2차 대전 때에 저에게 다급히 와서 문을 두드리는 유태인 한 사람을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형제여, 그것은 잘못한 죄가 아닙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그 사람에게서 쭉 숙박비를 받아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건 역시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자 이분이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독일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유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리서를 제가 봤더니 고해 성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해 성사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신해서 사제의 성사 집행 선언으로 세례받은 후에 범한 죄를 참

0: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8월 첫 주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적 교회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는 모두 보냄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육신적 선교.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과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선교적 삶,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으로의 파송은 결국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웃에게 바로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0: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죄의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통의 문제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1세기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는 그의 저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한글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그 원서 라틴어 책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빚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빚은 너무나 막중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은 죄를 지은 인간이 갚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인간은 갚아야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갚을 능력이 있으시나 갚을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무겁고 무서운 죄의 빚을 독생자의 보혈로 완전하게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 현대에도 참 해서는 안될 요구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야말로 아버지 앞에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재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너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 앞에 군말하지 않고 유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며칠 안에 빨리 그 재산을 다 처리해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 물질 돈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0: 로 쫄쫄 굶는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돼지라고 하는 그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돼지 치는 일, 그것도 들판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함께 돼지들과 나누어 먹다가 그런 신세 가운데 그 집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지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이었고 용서였고 복음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체면 문화에서 명망 있는 집안의 어른은 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은 절대 안 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시고는 달려가십니다. 뛰어가셨어요. 이것은 양반은 절대 뛰지 않는 법인데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채통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뛰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동네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볼까 봐 그 차라의 폐류나 율법을 어긴 자식이 돌아왔다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까 봐, 내 새끼 죽일까 봐, 내 새끼 다칠까 봐 아버지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용서와 용납,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복음인 줄 믿습니다. 뉴욕의 한 모퉁이에 형형색색의 풍선을 들고 있는 한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로 풍선 하나를 놓치자 그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한 흑인 소녀가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그 흑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린 이 풍선 장수가 검은 풍선 하나를 찾아 가스를 거기에 주입해 묶더니 그대로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하늘로 날아가라겠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라고 하는 가스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외모나 학력이나 외적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비극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가 주는 정죄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대신해 그 엄청난 죄의 빚을 갚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완전한 죄사함,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0: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파송의 선언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23절에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하되 세 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베드로가 나름대로 큰 마음을 품고 넓은 관용을 베풀어서, 주여,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한 일곱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일곱 번만이 아니라 그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아, 77에 49, 490번까지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일곱 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 단위가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을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는데,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냐?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6천일의 노동 품삯에 해당되는 16년간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6만 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한 10만 원 쳐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다가 포기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위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 복권을 샀는데 한 10만 원짜리 하나만 당첨돼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 웬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6만 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격했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내에게 말해야 되겠다, 친구에게 말해야 되겠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간의 품삯, 한 석 달 정도의 그런 봉급 정도 해당되는 빚을 자기에게 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는 거예요. 너 이놈 잘 만났다, 당장 그 빚을 갚아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도무지 갚을 길 없는 만 달란트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값으로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더니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경험했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이디 그레어 목사님은 그에 저서 기도 먼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 공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선교적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놀라운 특성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빛이 모이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돋보기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죠? 돋보기를 가지고 해가 좋은 날 그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불이 일어나요.
빛이 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선교의 불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빛인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부정의 영을, 부정적인 영을 불어넣어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험담하게 하고 그렇게 비방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때 나 자신이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상대방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영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분은 용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를 풀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풀어준 그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무지 마음으로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멱살을 놓아라. 아니 주님, 제가 언제 누구의 멱살을 잡았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온종일 마음으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만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자기에게 백다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쥐었을 때에 결국 자신이 받은 그 탕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멱살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부정적인 영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자녀들이 잘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선교회 원례회를 마칠 때나 재직회 마칠 때 정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달란트 탕감의 은혜마저 빼앗겨버린 종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기도문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진정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거기까지 기도하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으로 멱살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을 놓습니다. 제가 풀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이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에 막힌 담이 무너질 때에 심령에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3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노모와 사랑하는 아내와 4대 독자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고정원 씨의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가해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의 원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가슴을 쥐어뜯으며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살인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내 손으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심과 분노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0: 괴로워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웃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미움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살인마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용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를 위해 국가에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살인마에게 성경책과 영치금을 보내며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은 가족들을 살려낼 수 없듯이 사형수도 법의 이름으로 죽이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사회에 악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용서하고 나니 비로소 죽고 싶었던 내 마음의 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에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지금까지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가 체험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그를 감동시켰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그 잘못이 어떠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그 빚에 비하면 그저 백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지게 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마음으로 잡은 멱살을 놓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용서함으로 포로를 풀어주었는데 우리가 풀어준 그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자유와 해방의 복음,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 그 선교적 삶으로 우리의 심령과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향한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자,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이 떠오른다. 둘째,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모른다. 셋째, 유혹이 찾아올 때 속절없이 넘어간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다. 다섯째,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어떠세요? 이런 신호들을 요즘 삶 속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되는데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들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건강을 잘 챙기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몸은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대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호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영적인 건강, 앞서 다섯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내가 요즘 성경 읽기가 싫다, 또 기도하기가 싫다 이러면 신앙생활에 또 영적인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 될 텐데요. 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6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될

0: 있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 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초대석 시간인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낯선 지명과 또 복잡한 율법 때문에 그만 막히셨던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구약학 박사이시면서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읽는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방송은 이제 처음이신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2: 네, 여기 와서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1: 아, 그러신가요? 네. 네.
2: 방송국장님과 한번 한 적이 있긴 있고 또 몇 번 설교가 나간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구약학자로서 만나는 것은 또 처음입니다.
1: 그래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 미평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네에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인 예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열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기독교 종합대학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포첩스트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가서 약 한 10년 동안 그곳에서 구약 신학 전공, 신약 신학 부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잠실중앙교회 등 교회를 섬기다가 네. 고신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웨이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도 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부르심이 있으셔서 약 4년 전에 여수로 내려와 작고 연약한 공동체, 그러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예울교회를 지금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2: 네.
1: 네. 작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좀 더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2: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제가 올 당시에 10분 조금 넘는 교회였습니다.
1: 네.
2: 교회당 건물은 있긴 있는데 건물도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었고 성도님들 대부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장애가 있으시고 그러셔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약 1년 가까이 담임 목사님이 없이 양떼들이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수 앞바다의 작은 섬에서 평생 목회를 한 제 친구가 전해주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김열 목사가 지금까지 그런 스펙과는 정반대의 교회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를 한번 섬겨보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 친구가 50대 후반에 섬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파킨슨을 얻어서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펙이라는 말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과연 저희 스펙이 좋은가, 그 친구의 스펙이 좋은가,
1: 네.
2: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의 스펙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도 했고 대학에서 교수도 했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저희 스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누구나 그런 섬김의 길을 걷고자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가 한 번도 정말 그런 낮은 곳에서 섬김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씀을

0: 드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마지막 저희 한 10년의 삶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이곳에 내려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1: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와, 교수 생활도 하시고 정말 큰 교회도 담임하셨는데 좀 과스펙이 아닌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비하면은 아, 요즘 너무 스펙이 고스펙인데 어떻게 오시게 됐나 좀 궁금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게 됐군요.
0: 하나님 앞에서는 고스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그런가요? 네. 여수에 오신 지 4년 되셨다고 네. 하셨고요. 예울교회를 이제 4년간 담임을 하신 건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한 4년을 좀 돌아보시면.
0: 너무 행복하고 네. 또 솔직히 힘들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다 도맡아 하고 있고
1: 그쵸.
0: 또 네. 교회당이 너무 험해서 주위에 좋은 목사님들, 동료들, 뭐 동기들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접 하다가 제 아내가 두 번이나 크게 다쳤습니다.
1: 아.
0: 다리를 다쳐서 두 네. 번이나 다리가 골절이 되면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고 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목발을 짚은 채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얼굴 뼈가 다 부서져서
1: 아이고야.
0: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안와 골절이라고 해서 눈 밑에서부터 입 위에까지 한쪽 뼈가 다 어스러지는
1: 네.
0: 그런 부상을 입고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아주 큰 수술, 위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 아내는 얼굴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아. 다리를 절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 아내는 지금까지 제가 큰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보다도 학교 교수로 있을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1: 그래요. 네.
0: 너무 섬기는 게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면서 다리를 절며 교회당 이곳저곳을 다니며 청소하고 꾸미고 교회 모든 일을 제 아내가 다 도맡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1: 네.
0: 또 목사인 저의 섬김의 자리를 아내를 보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도 또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어깨가 끊어져서 큰 수술을 받았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급성 후두개염이라고 하는 한 2분 만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응급 상황도 네.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데려가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담대해졌습니다.
1: 네.
0: 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으로 얻은 생명 이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섬기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와 제 아내는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4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참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오셨는데 그런 큰 어려움 또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마음이 뭐랄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은 걸까? 내가 잘못한 결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0: 왜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만은 네. 그러나 제가 마침 전공이 구약학이라서
1: 네,
0: 또
1: 네.
0: 제가 시가스 지혜서를 전공했습니다.
1: 네.
0: 시편에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네.
0: 시편을 갈비는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 영혼을 해부해서 잘게 잘게 잘라놓은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뇌와 아픔, 질문들,
1: 네.
0: 모든 그런 회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도 된다는 것이 시편이라고
1: 네.
0: 칼빈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시편의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와서 거의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회 자리에서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욥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깊은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며 뭐 욥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저희들의 고난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고난의 의미

0: 미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저희들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이 깨어지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영혼의 깨어짐과 재창조를 경험하고 낮아짐의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섬김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이 고난조차도 우리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1: 네. 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우, 이렇게 깊은 울림이 되네요. 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고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버림받았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눈물 흘리시며 나를 안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더 깊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고난의 문제는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오고 이 땅에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답을 다할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뵙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욥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 품을 더 깊이 파고드시고 하나님 품에 더 안기시면 고난을 겪기 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 달콤한 사랑.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노래했는데,
1: 아멘.
0: 그런
1: 네.
0: 은혜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1: 아멘. 네.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품에 깊이 더 파고들어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그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네,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섬김과 또그 봉사의 삶으로서 이렇게 보여준 귀한 신학자인데, 작고 연약한 자들의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특별한 은혜들을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나눠줬는데, 목사님도 그 예울교회라는 그 특별한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0: 네, 제가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올 때
1: 네.
0: 저하고 친한 목사님 또 신학자이기도 한 분과 꼭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와 예일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로 이 장애인을 섬기러 떠나고,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 그 장애인,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장애인을 섬기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현존을 만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1: 너무 유명한 예화죠.
0: 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수로 내려간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헨리 나우엔에 비하면 뭐 저야 너무나 부족하고 그분의 영성은 흉내도 낼수 없을 정도의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 헨리 나우엔이 직접 체험했던 그 영적인 세계 한 부분이라도 나도 누리고 싶어서 여수로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헨리 나우엔이 섬겼던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 같은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함께 소통이 되는 분들이시고, 그렇지만은 헨리 나우엔을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여기 와서 읽는데 그전에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깊이로 와닿는 귀한 체험도 하고 있는 것은
1: 그렇죠.
0: 사실입니다.
1: 네. 실제적인 그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예.
0: 최근에도 국민일보에서 365 기도 온이라고 하는
1: 네.
0: 캠페인을 하면서 저에게도

0: 꽃이 기도를 써달라고 해서
1: 아,
0: 그
1: 그래요.
0: 기도의 제목을 섬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한국교회
1: 네.
0: 그런 제목으로 썼고 또 여기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국민일보 오늘의 설교에 설교를 한편 써달라고 해서
1: 네.
0: 제가 깊고 낮은 교회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높이를 추구하며 너무 깊이가 없어졌고 그리고 낮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깊어지고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깊고 낮은 교회라고 하는 설교문을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기 와서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이 직접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깨닫게 된 귀한 은혜지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섬기는 것은 박사학위하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보다 더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1: 아니, 우리 목사님 얼굴을 뵈면 현장에 그 치열함이 있는 그 상황이지만 얼굴은 엄청 환하시거든요. 그리고 늘 웃음을 띠고 계시고, 야, 참, 이게 깊고 낮은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깊고 낮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의 얼굴 표정은 과연 이런 얼굴 표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잠잠함, 그 평온함이 얼굴에서 이렇게 배어나와서 참 은혜가 됩니다. 예.
0: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1: 예.
0: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0: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1: 네.
0: 세상이 줄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1: 아멘.
0: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1: 네.
0: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어디에서도 체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1: 아, 우리 목사님 얼굴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드릴 수 없는 게좀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말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0: 금방 제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1: 네.
0: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 찬양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구약 읽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있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구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뭐 찬양이 나갈 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어차피 뭐 구약 이야기, 예,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3시간이어도 부족하고 예, 하루여도 부족하고 네.
1: 그렇습니다.
0: 이게 사실 뭐 짧은 시간에 나누기는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주제인데 구약학자시니까 네. 근데 구약 전공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세요?
1: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0: 네.
1: 구약의 깊은 세계에 굉장히 매료가 됐습니다.
0: 네.
1: 저는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를 무척 좋아했고 문학 소년이었는데
0: 네.
1: 가정 형편상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저는 사범대학에서 과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성경의 시의 세계를 만났는데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일반적인 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시가 줄수 없는 어떤 깊은 세계, 깊은 뭐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한 깊은 노래들, 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인간의 내면의 고백들이 시로 성화되고 노래로 성화되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지혜의 세계,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곳에서 펼쳐지는 또 아가서까지 이런 지혜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구약학 전공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방대하고 어렵다고 하는
0: 그쵸?
1: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택해서
0: 네.
1: 공부를 했습니다.
0: 성도들이 이제 구약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워낙 이제 방대하고
1: 네.
0: 네, 역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네. 그렇게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죠?
1: 예, 많이
0: 네.
1: 만납니다.
0: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1: 일단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요즘 자주 하는데 이
0: 네.
1: 구약은 통독하기도 힘들죠, 그죠?
0: 그쵸? 네.
1: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창조의 세계까지는 괜찮은데
0: 네.
1: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0: 그렇죠. 예.
1: 지치게 되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출애굽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0: 그 뒤에 이제
1: 뒷부분에 가면은 성막을 만드는
0: 맞아요.
1: 식양,
0: 율법도 나오고.
1: 예,
0: 네.
1: 율법도 나오고.
0: 예.
1: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 제사법.
0: 제사법.
1: 이제 주로 구분능선을 넘다가 이제 거기 레위기 가서 장렬하게 전사들을 하시죠. 더 이상 못
0: 네.
1: 읽겠다.
0: 네.
1: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서도 민수기 가면 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0: 그쵸.
1: 그때 순교하시는 분들도
0: 네.
1: 계십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1: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도
0: 네.
1: 있고 많은
0: 그래요.
1: 전쟁 이야기, 살육의 이야기들,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0: 네.
1: 또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정결법이나 제사법 이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0: 네.
1: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맥락을 잘 알지 못하면 어디를 읽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그 맥락을 벗어나서 또그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잘못 해석할 경우도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제가 먼저 전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을 전공한 저 같은 학자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것이 정상인가?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0: 네.
1: 물론

0: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
1: 네.
0: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을 이야기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 이 성경 66권은 모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라고 할 때 오해하시지 마셔야 할 것이 우린 이야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네. 지어낸 이야기, 옛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야기라고 할 때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요즘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의 서사, 어떤 사실을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낼 때 그것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삶을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서 듣기 편하게 들려줍니다.
1: 네.
0: 그것처럼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 진리고
1: 네.
0: 조금도 오류가 없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딱딱한 어떤 논문 형식으로나 공식 형식으로나 그렇게 주시지 않고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창조의 이야기.
1: 네.
0: 왜 인류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1: 네.
0: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순된 현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타락의 이야기
1: 네.
0: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1: 네.
0: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실패,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
1: 네.
0: 그리고 경악하게 만드는 인간의 죄악상들 그리고 인간의 그 생생한 삶의 체험들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그 인간됨의 본질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로 읽으시면 성경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1: 네. 그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절대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로 읽으면 좋겠다.
0: 네.
1: 이런 두 가지 전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네. 읽는 것을 시도한다면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0: 네.
1: 네.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0: 그리고 혹시 성경이 너무 힘드시면 네. 쉬운 성경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성경 이런 성경을 구하셔서 그 성경을 시작하는 부분의 해설을 간단하게 보시면 역사적인 맥락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1: 자,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더 듣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수예울교회 김열 목사님과 함께 구약성경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구약을 읽든 뭐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그 텍스트를 읽어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구약 성경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 도움이 될까요?
1: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가운데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도 방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나라.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0: 네,
1: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 나라가 점점 구체화되는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가지고 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 나갑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

0: 아까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1: 와, 목사님 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요.
0: 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어려운 율법이라든지 네.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1: 네.
0: 구약의 정결법 같은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하지만은 그 당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먹거리까지도 달라야 된다.
1: 또 구별과 예. 거룩의 어떤 맞습니다. 원형을 보여주는
0: 네.
1: 거죠.
0: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1: 그리고
0: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좋겠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개인적인 그 관점으로 또 개인적인 영역으로 그 적용점이 또 나오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개념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1: 네.
0: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선 곳에 임하고
1: 네.
0: 작은 영향력으로 작은 빛이 되고 작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내가 선 일터에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설교를 창세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나라 비전의 말씀을 매주 전해서 끝을 냈고 이제 지난 주일부터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해서 신약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또 장애가 있으신 성도님들 제가 올 당시에 10분 조금 넘는 교회가 지금 한 30분 정도가 모입니다.
1: 그런데 성장을 했네요.
0: 네. 여전히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연약하시고 장애가 있으시고 가난하고 그런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릴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1: 네.
0: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영원히 계속되는구나. 그 나라의 한 부분으로 나도 살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도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가시는 기쁨.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셔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오바댜 설교도 듣고 오바댜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1: 네.
0: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쁨 저희 교회는 이런 기쁨이 넘칩니다.
1: 네.
0: 제가 주일 난예배 설교를 좀 길게 하는데도 저희 성도님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으십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지금 삶이 그대로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또 나타나고 있고요.
1: 네. 아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열 목사님 교회에 가서 또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내가 구약성경을 좀 펼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결단하시고 또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 좀 축복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이 변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0: 바꾸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성경이 새롭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꼭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통독하시려고 마음 잡수시지 마시고 편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1: 네.
0: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1: 네.
0: 시편에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이야기들이 다 나타납니다. 시편도 사실 우리 구약학자들은 성경을 이야기와 시가, 운문과 산문 이렇게 네. 나누는데 사실 시편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 나오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래에 보면 가사가 이야기지
1: 그쵸.
0: 않습니까?
1: 네.
0: 얼마나 그게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시편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는 매일 만나시면 좋습니다.
1: 그래요.
0: 시편을 따라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도 하시고 또 잠언도 매일 보십시오.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욥기도 중간 부분은 전부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흔히 우리가 욥과 친구들에 대한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두 지혜의 말씀입니다. 단지 친구들이 그것을 오용한 것이 문제지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들은 매일 읽으시고 내 삶을 비추어보고 이 지혜가 내 삶에 형성되어 가는 것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 네.
0: 그렇게 읽으시고 재미있게 즐겁게 구약성경을 읽으시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1: 아, 네.
0: 시내가 심은 나무처럼 넉넉한 인생 살아가시리라 네. 믿습니다.
1: 그래요. 아니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도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독서의 계절 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목사님.
0: 네.
1: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읽기에 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회에도 한번 또 모시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넓게 좀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 찬양 김열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하시는데요. 박희봉의 그날 이 찬양 함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이렇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아이가 다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웃고 계시는 분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으로 울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수없이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큰 슬픔을 당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눈물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또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갔으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런 그 말씀이 성경에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그 가족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눈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면서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은 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어지고 승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그 승판을 바라보면, 저들이 평화를 알았더라면,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든,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사실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 또 이런 질병과 싸우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또 성도들이 어떤 슬픔을 당하였을 때, 아, 그 슬픔의 눈물을 보면서도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저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눈물이 있는데, 오늘 이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라고,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첫째로 눈물은 회개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126편의 배경 내용과 함께 연관되는 말씀이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여러 강변에 모여서 거기에 앉아서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도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자녀 택한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우상을 숭배했나이다, 하나님께 거역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눈물은 회개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일을 행하셔서, 큰 기적을 행하셔서 꿈꾸는처럼, 이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오는 것이 이게 꿈인가 생생가 꿈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 저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는 그때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의지가 약해서 또 두려움 때문에 아마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전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만 나면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다구는 소리만 들어도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하며 울었다. 이 베드로의 이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밤에 간증했습니다만은 우리 하은이가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학교에서 전화 오게 해서 늘 학교에서 그래서 전화 온 게 너 공부 잘해서 전화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 소리만 들으면 뭐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눈물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와서 뭐 변화된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회개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기도응답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그 씨앗, 그 눈물이 기도응답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이런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눈물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처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요청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눈물이 들어있었고 절실한 그 마음,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예,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서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종에게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종을 기억해 주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에 위대한 기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왕정치도로 바뀌는데 초대왕, 또 두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까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되기까지는 바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몸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요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위태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기도응답은 5절 말씀에 그 기도응답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나라가 아수르 침략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아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내 소환을 15년을,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은 기도 응답의 씨앗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뭐 질병이 되었든 대적의 공격이 되었든 또 한나처럼 어떤 마음의 원통함,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9월 달에 9월 두째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운 어떤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하갈의 얘기인데요.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

내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격이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 하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그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서 이제는 내보내는데 바로 가는 곳이 브엘세바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물을 아마 조금씩 아껴가면서 마셨지만은 금방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목말라서 엄마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차마 그 아이가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하살 한바탕 거리에 한 3, 40m 하살이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것 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하갈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아이도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리는 그 기도 소리, 그 눈물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내 곁에 샘물이 있다라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사막에서 물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막인데 바로 곁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눈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 샘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 아들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곁에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끝이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눈물은 전도와 선교의 씨앗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선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한 얘기입니다. 나는 3년 동안이나 3년이나
밤낮이

0: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여기 훈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단쳤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눈물로 그들 한 영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한 영혼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사도의 사역은 그들이 변화받도록 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당시 그 에베소는 그 큰 아덴의 신전이 있고 그 엄청난 그런 그 신전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 아덴이 그 신전이 뭐 불가사의할 정도로 큰 신전들이 그런 상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아니하면 사실은 뭐 그게 장사를 하거나 같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갔다는 거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한 영혼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300여 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세워져 있는 항중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더 굳건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고 말씀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한 그런 일꾼들로 세워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 눈물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도 사실은 눈물 흘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까울까를 생각하며 수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느 순간 그 씨앗의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한 영혼을 붙잡고 우리 일출구 전도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보는 아름다운 또 가절의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시는 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부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인문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덮을 뿐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이 복음의 이야기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이승환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라모십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리고 가이펜노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신용옥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도 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나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 제1장
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0: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 제2장
0: 그가 내게 이르시되
2: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0: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2: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0: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1: 제3장
0: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0: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2: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0: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2: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0: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3: 찬송할지어다

0: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1: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2: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1: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3: 제4장.
2: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일절이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0: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1: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0: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개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2: 제5장
0: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1: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0: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6장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양지단

0: 너희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지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야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 제7장
2: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3: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0: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보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1: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2: 제8장.
0: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1: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0: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1: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0: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1: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0: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3: 또 내게 이르시되,
1: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0: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0: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당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저녁도 잠잠치 않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 특별히 기쁨 가득한 찬양들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진 간사님의 음성으로 기쁨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기쁨의 찬양 두곡 올려드렸습니다. 제니치 씨가 부른 기쁨으로 줄게, 그리고 김윤진 간사님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기쁨의 날 주시네. 소진영님의 인도로 함께 찬양합니다.

0: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에 내 아픔과 눈물 지워주시고 영광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평생 그저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할 끝곡은 팀루 고십이 부르는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메들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붓다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1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 신청해 주셨거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여러분의 것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스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 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싱크홀에 관한 뉴스가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싱크홀은 우리말로 땅꺼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표면이 원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장마철 폭우로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차가 빠지기도 하고 길을 걷던 사람이 빠져 부상을 입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텐데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주께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험난한 세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피난처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든 그보다 더 아래에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을 기대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켈리 윌라드의 시편 139편으로 고백한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정말 주님은 어디든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때는 무섭게 읽었던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어디에나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아, 정말 피할 데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에는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저의 그 형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쪽으로 읽히든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미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아무리 감추고 싶은 자리,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피아 월십의 믿음의 기도,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그리고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Linda Randall의 He Will Carry You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뒤쪽으로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셨다, 조성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왜이 성격은 나이를 먹고도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정말 형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고백을 떠올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으신 그분의 뜻이 깊게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지으신 분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고,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예수 어린 양, 빈들의 자유한 사람,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습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출근할 때 한동안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동시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뚜라미 소리가 더 은은하게 잘 들립니다. 밤과 새벽엔 선선하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간엔 강한 햇볕과 더위가 우리를 여전히 여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선선해지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절은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 안에서 세상 만물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요. 가을을 테마로 한 시 하나 나눕니다. 가을 편지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얇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

청소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선 우리가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주님이 계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예람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아 가을이 왔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운 여름과 같은 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계신가요? 아직도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로 들어서셨나요? 이해인 수녀의 이 시처럼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질 때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요. 또 내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들을 결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테마를 한번 가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을의 선물이에요. 러비미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아멘. 웨이홈의 가을 찬양, 가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을을 테마로 한 찬양들 쭉 이어드렸는데 한웅재 목사님의 노을 가을 들을 때는 동요잖아요. 잠시 어린이가 된 듯한 어린 시절의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선선한 바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자비를 바라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일이라고 설교가인 토머스 아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얹힌 듯 답답하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솟구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산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 거예요. 상대를 향한 날선 마음에 나 자신이 먼저 베이고 분노로 인해 나의 평온이 먼저 깨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납과 너그러움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일인 것이죠. 작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장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텐트메이커즈의 예수 나의 치료자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모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울의 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보다 반발짝이라도 또는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앞서 있다면 마음이 참 놓일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누군가 먼저 경험했고 가봤다는 그 길을 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부주삼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또 폭풍 후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구주를 찬송하는 것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키로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얻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어요.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얻게 되는 참된 평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의 동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앞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통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남북한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 등 귀한 문자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울림.
1: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성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한 직장인 보라입니다.
1: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은 통일 후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건데요. 통일 이후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만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등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통일 이후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을 겁니다. 여러 사회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이뤄야만 하는 통일, 장밋빛 미래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대박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 네, 많이 들어봤죠.
1: 네.
3: 저는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가치를 우리는 경제보다 사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 네.
3: 우리 분단은 이 민족의 상처고 또 아직도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회복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멋있네요.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회복이 그게 대박이다. 경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은 들은 게 한 10년 전쯤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2: 네.
1: 그때 생각이 나세요?
2: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이게 한국에 왔거든요. 진짜 저는 그때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된다.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나도 진짜 고향에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그 대박이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박의 길로 가려면 진짜 한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대박이 아닐까.
1: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2: 맞아요.
1: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4: 공감이 되는 게 다 같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1: 네.
4: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 캐치프레이즈로만 남아서 실패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사랑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게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한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단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통일 쪽에 뭐 돈이 몰리나 이런 거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더 좀 의심스럽고
1: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만 좀 부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4: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1: 네. 경제적인 건 당연히 뭐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다더라.
4: 네.
1: 그렇죠. 뭐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국력도 더 커질 거다.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박은 또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오신 감자님 10년 전만 해도 학생 때였을 텐데
5: 네.
1: 어떠셨어요 그때는?
5: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네.
5: 통일? 굳이? 예, 조금 가깝진 않았을까. 뭔가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데 네. 좀 막막한 거예요, 사실.
1: 네.
5: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에서 온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2: 네.
5: 저는 인권 문제 그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환경의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북한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그 인권 문제 하나로만 바라봐도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합니다.
1: 예,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억압받고 있거나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쪽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일이 된다면 우리네 삶도 나아지겠지? 북에 계신 분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2: 일단은 제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앞으로 통일되면 나 북한도 가고 우리는 또 관광도 다닐 수

0: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대박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1: 우리도 남쪽처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네. 북한 자존심에서는 솔직히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과연 대박이 맞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1: 아,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셨군요.
0: 네, 맞아요. 네. 일단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대박이 날 것이다. 관광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 DMZ 생태 그 자연 국제평화공원 을 뭐 하겠다 이러면서 대박을 외친 것 같은데
1: 이런 준비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설명과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내수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본 국제사회 네. 위협 또는 긴장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오가는 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활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네.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흡수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자존심에서
0: 네.
1: 근데 사실 북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2: 아, 진짜요?
1: 네. 들어보신 적
0: 네,
1: 있으시죠?
0: 저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남한 대통령이 대박이래. 그래서 우리 오래라고 해가지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북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말로 일부러 좀 강하게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앞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그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또 다 캘 수 있는데 그럼 대박이죠.
1: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3: 네,
1: 라는
3: 맞습니다.
1: 그런 측면에서는 네네네. 대박이 될 수 있다.
4: 네. 예.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 교환학생 있을 때 그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통일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1: 그렇죠. 30년이 넘었죠.
4: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고 동독에 비해서 서독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네. 대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익을
1: 맞아요.
4: 생각하기 쉬운데
1: 네,
4: 사실 처음에는 남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그럴 거고 그런 좀 로드맵을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네. 없어서 좀 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네. 부족했지 않았나.
5: 저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1: 네.
5: 교육과 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한의 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또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의료인들이 네.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네. 가장 먼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1: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5: 그렇죠. 기회장이 네.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교육 전공을 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1: 네.
5: 그래서 뭔가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려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5: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그
1: 네.
5: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기회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0: 네,
1: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대박이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0: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각자의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비싸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1: 그러니까
0: 합니다.
1: 통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을
0: 네.
1: 설득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0: 네.
1: 네.
4: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보면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와 정말 이런 면

0: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하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싹 다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겠네라는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아 이래서 대박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전하고 하는 뭐 정부 당국자들 뿐만 아니고도 민간의 전문가들도 좀 분야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맞아요.
1: 그런 연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 근데 뭐 대한민국에 연구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0: 맞아.
2: 각자가 어떤 이 통일이 되면 나는 어떤 대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0: 피부에 해봐요. 와닿게.
2: 네, 네. 맞아요.
3: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주제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좋아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냥 네.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로 조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네. 네.
4: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대박만 부각해서 생각해왔지만 네. 사실 영적인 대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나 극동방송에서 잘 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왜 영적으로 대박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 네.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박이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대박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나한테 뭐.
1: 그렇죠.
2: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풍성 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매로 형제로 이렇게 모일 때 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0: 네.
1: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라면 이게 정말 모두 남북한 모두가 불만이 섞인 통일이 아니라 하길 잘했다.
2: 맞아요.
1: 이제 통일은 안 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네. 모두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뭐 다들 기도를 준비하셨겠지만
0: 네.
1: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0: 네.
1: 뭐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질지 네. 경제적인 면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들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0: 네.
1: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본 2030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각자 인사 나누실까요?
5: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6: 성희였습니다.
7: 감자였습니다.
8: 보라였습니다.
1: 네.
9: 너와 나의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 동맹국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52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검출률이 9.1%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를 9.39에 달려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중진부에서 최대 시속 300km의 자동차 경주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주요 미용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김책 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의 전자기기와 연구개발 환경까지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신의주시에서 20대 청년 4명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불시 검열에 적발돼 공개 재판을 받고 노동 단련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정상에 3년 만에 복귀하고 이소희와 백하나도 여자 복식에서 31년 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미국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면서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만큼 겨울을 앞두고 방공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와인과 유제품, 시멘트, 의류, 아이스하키 장비 등약 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도 새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미국 업계와 행정부 내 강경파의 반발 등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관세 충돌이 철강과 자동차를 넘어 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 2천 명으로 6월에 7만 9천 명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의 표본 감시 병원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외래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6월 말 8.2%에서 지난달 말 21.2%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를 기록해 직전 주였던 5.7%보다 높아졌고, 3주 전에 3.2%와 비교하면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입원 환자도 23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서 냉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백신 등을 통해 형성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철에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이 1년 만에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m 예선에 출전한 텐공 울트라는 9초 39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사인 볼트가 세운 인간 남자 100m 세계 기록 9초 58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100m 우승 기록이 21초 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록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인데요. 텐공 울트라는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도 지난해 우승 기록의 3배가 넘는 기록을 냈고, 400m 결승에서는 38초 15로 우승해 인간 남자 세계 기록 43초 03을 앞섰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16개국 666개 팀에서 로봇 2056대가 참가해 육상과 테니스, 축구뿐 아니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의 업무 수행 능력도 겨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종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21개로 크게 늘어 식음료 제조와 판매,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들이 수시로 넘어지거나 공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복잡한 동작에서는 아직 인간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동차 경주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서 열렸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로 이름 붙은 이번 대회에는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인디카 경주용 자동차들이 참가했습니다.

의회 의사당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문서보관소 등 연방정부 핵심 시설 주변에 약 2.7km 길이의 임시 서킷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직접 녹색 깃발을 흔들며 경기 시작을 알렸고, 대통령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도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 20만 명의 관중이 찾은 이번 행사는 준비 비용만 3,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보잉과 스페이스X,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 경마가 열린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경주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가 확산하면서 화장품과 헤어 제품을 넘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483개 매장을 운영하는 리안 헤어는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 8호점을 열고, 9월에는 요르단 암만, 11월에는 두바이에 매장을 열어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도 미국에 이어 이달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었고, 내년에는 베트남과 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준호 헤어 역시 내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해외 미용실이 커트나 염색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집중한 것과 달리 한국 미용실은 고객의 얼굴형과 두상, 모발과 두피 상태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고급 문화체험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데일리 NK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차단벽을 뚫는 우회 기술을 개발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체포된 사건의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에 강도 높은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 문화에 접근하는 데 활용한 것을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달 초 평양과 지방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국과 사회안전성, 반사회주의 단속조직과 대학당위원회 등이 학생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삭제된 기록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숙사와 연구실에 대한 불시 수색과 함께 연구용 통신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환경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체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에도 이미 외부 세계를 접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갈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20대 청년 4명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 적발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한 청년의 집에 모여 외부 영상물을 보던 중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불시에 들이닥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 조직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압수됐으며, 추가 가택수색에서도 저장장치가 발견돼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달 초 청년동맹 관계자들과 공장 기업소 청년들이 동원된 공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만 외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압수된 저장장치에 중국 영상물의 비중이 더 컸다는 점이 참작돼 노동교화형 대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재판을 지켜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외부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을 딛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 선수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이와 백하나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이 세계 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1995년 기령아 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내시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하늘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주와 추풍령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이나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와 대전 24도, 세종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에서는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 26도, 전주 25도, 군산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광주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0: 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강계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0도, 평양 29도, 강계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 하늘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북청 22도, 평강 21도, 운기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 27도, 운기 26도, 북청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17 성도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어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도 잠이 깨서 항상 틀어놓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를 함께 궁금해하며 기도했는데,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 준비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통일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귀한 방송 청취 소감이나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한 줄도, 응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이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맞이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10가지의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5가지의 제목인데요. 사랑은 주는 것일지 쟁취하는 것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일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 세 번째는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일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지, 네 번째는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지, 다섯 번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지 배려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난 모습을 뜻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 모순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명한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전도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드리워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모순뿐인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리우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문 자리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겠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그 온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복된 순간순간들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앞서 나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계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언제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여향을 미쳤다고 그러죠. Early beginning.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언제 적부터 알 수는 없지만은 사탄의 여향, 마귀의 여향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도둑질을 곧잘 하더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해와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언제서부터? 출생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도 잘 배웠고 도둑질도 잘했고 선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악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수슨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두 살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살 안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물리칠 수 없는 힘, 파괴하는 목적,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비통과 비참이 넘치는 바로 그곳도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를 구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

0: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유언적인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막 죽어가면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이 듣고 따라야 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23장에서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로서 다윗이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가 굴곡지게 겪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것이 내 생애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할 때 다윗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게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윗답다라고 하면 좀 높여 부르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또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승리한 일들이나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모든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시작한 장본인, 이러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날들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가 오늘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마지막 말 속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들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 나눈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것, 다윗답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의 중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영역 위에 세워지기에 견고하다, 굳건하다, 바로 그 사실이 증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더욱더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비상적인 임시 대책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거리는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망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한 문단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때 겪게 되는 교회의 분열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넘어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늘 사람의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 파벌을 지어서 파당을 짓고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들을 통하여서 잘난 체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열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여서 서로 못 잡아먹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훼손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써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그들,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육신의 교만함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묶여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교회의 참다움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체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잘난 체 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며 약한 것들이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더 나아가면 바로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에 품는 것, 소망하는 것, 그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양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들을 결정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내 삶을 또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내 배우자가 들여다보고 있고 나와 가까운 지인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다윗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 같아. 사람에게서 다윗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다윗이야. 이렇게는 가지 않거든요.

종교적 처신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 다윗 나 자신이 다윗답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다윗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도 귀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놓였던, 원수의 눈앞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평생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 만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비통하고 비참한 신음이 그의 생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집어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푸른 풀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이유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충분히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윗다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를 대신 변명해 주세요, 하나님 그 변명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원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던 하나님이야, 너의 고백이 바뀌어지도록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 일에 양보를 안 할 거야, 그러니 나 붙들고 쫓아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골리앗의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마음에 기억하세요.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무세요.

0: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곁에 계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신지 모르는 겁니다.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이것뿐이면 저는 다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허공이 질러대는 비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떠한 삶의 고백과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곁에서 같이 보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다윗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에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쫓아 살아온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주 앞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애를 빛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등 남한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6도 사이로 보이고요. 북한은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함흥이 19도, 강계가 17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남한이 29도에서 34도 사이로 무덥겠고요. 북한은 개성이 30도, 평양이 29도, 신의주가 28도, 함흥이 27도, 강계가 25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동해북부에서 0.5에서 1.5m, 서해북부에서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경배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은 물론 이 땅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아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간구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모두 예배의 자리로 어서 나오십시오. 주후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참 기쁨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0: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에스겔 47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데 저 안 깊은 곳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스며 나오는 거죠. 물이 스며 나오는 여러분 그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은 밑에 물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입구에 들어갑니다. 자, 가는데 그 성소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동쪽으로 오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럽니다. 보통 성전에는 물이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었죠.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손발을 거기에 닦고 정결하게 자신을 하고 들어가는 물을 담아놓은 아주 제한되게 통제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새로 생긴 성전에는 이 물두멍이 보이지 않고 제단은 있어도 대신 그 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죠. 2절에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스며 나오더라. 설설설설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나 가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데 동쪽은 성전의 정문이 있는 곳이죠. 성전 입구가 있는 그쪽으로 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이면은 우리로 하면은 천 규빗 한 50m 대략적으로 500m 대략적으로 500m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천척을 측량하고서는 그 물을 건너봐라 그랬더니 물 지방에서 이렇게 절절절절 스며 나왔던 게 한 500m 정도 지나니까 발목에 찰 정도로 지류, 강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하나님이 또 가봐라 그랬더니 천척을 측량해서 갔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고 다시 천척을 또 내려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고 거기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건너지 못할 큰

강의 때였더라. 그래서 사실 1,000척씩 측량하면 총 4,000척을 측량했는데 이 4,000척은 우리로 하면 500m로 계산을 하면 약 2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점점점 많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 처음에는 물 안에서 첨벙첨벙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갈수록 이게 깊어지니까 그 안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강이 막 흘러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이 강가를 보니까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럽니다. 이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 이 나무가 과연 이 강물이 어디로 갈까 봤더니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는 이제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사해에 흘러간다 그러죠. 사해에 흘러간다. 사해는 해수면에서부터 높이가 한 440m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 430m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막 흘러 내려가는데 이 물이 쭉쭉쭉쭉 흘러가는데 이 사해는 특별히 소금 농도가 아주 많죠. 일반 바다보다 훨씬 더 짭니다. 이런 사해에서 눈을 뜨면 이 소금물로 눈이 따가워서 얼마나 막 눈물 콧물 다 납니다. 그래서 사해로까지 가니까 짠 소금물이 성전의 물이 내려가니까 점점점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해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구절에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또 이게 막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강가의 어부가 살아갈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서 흘러가는 곳마다 위에서 성전부터 오는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진펄, 개펄은 뭐냐? 이게 이제 소금을 만들어내는 염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죠. 물이 와도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에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 곳을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금이 이제 물이 증발해서 이제 소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물을 가둬두는 곳에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소금이 여전히 꽉 차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자, 그리고서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럽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 1년에 열매가 12번 열리는 건데 12종류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새롭게 맺게 하는 이 물은 성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다. 사실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 곳이지만 성전은 결국 물이 흘러나와 사방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런 물이 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일찍이 시편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한 시내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보면 그 성 중에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야 할 성전. 근데 이런 모습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성전 맨 끝에 성경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와서 강을 이루고 이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이 강 좌우의 나무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맺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다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가 되더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보았던 이 성전에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는데 22장 바로 앞에 2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뭐다? 성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 이 주님께서 직접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수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가 건널지 못한 깊은 생명수에 감해서 헤엄칠 정도로까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전을 만들 때 디자인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죠. 자, 우리 에덴 동산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아멘.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담과 하와가 있던 제사장으로 있던 최초의 성전이었는데 이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갈라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사모했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기를 사모했고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세우실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 스며나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성전의 물이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조용히 스며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처음에는 스며 나오듯 조금씩 조금씩 나오던 것이 점점점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가지고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고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은 항상 작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성전에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자 하던 그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풍성하게 넘쳐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수를 직접적으로 마신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7장에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맨 처음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던 삶에서 발목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 다음 우리의 무릎을 잡으시고 그 다음 우리의 허리를 잡으시고 그 다음 주님의 임재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다에 빠져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전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본 에스겔이 드디어 생명수를 만나 그 물에 잠기어 봅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물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마침내 만국에 흘러흘러 넘치며 온 땅을 치료합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요 무엇이든 살리는 물이죠. 그 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칩니다. 강 좌우가에는 과실이 넘쳐나는 나무가 무성해지는 이 놀라운 환상의 약속. 여러분도 모두 비밀하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그 생명수 강가에 기대어 서서 매일 주시는 능력의 생수를 공급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의 개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멘. 생명수강가의 나무에서 병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온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이 잎사귀로 병의 근원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온종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8월 27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고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친이 윤재희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험을 당해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품 명품은 KBS의 장수 인기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옛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소장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감정평가단의 전문적인 평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 2010년 방영된 772회째의 감정평가 사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충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신변을 정리하시다가 발견한 오래된 고문서를 가져오셨어요. 몇 대조 할아버지 때부터인지는 모르나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보관해 왔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마친 감정사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감정사는 무척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경악은 말할 것도 없고 방청석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 역시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서에 대한 정확한 감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가문 대대로 노비 출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은 망신스러움, 상처와 아픔 등으로 크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0회째 특집 방송에서 노비 문서 사건에 대해 완전 반전이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비 문서를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 노비가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비 문서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늘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지옥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력을 몽땅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노예 해방문서, 자유문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어 없애버린 노비문서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0: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진짜 진품 명품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

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내용은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그 중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픕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내어드림입니다. 예수님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물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장로로 섬겼던 마스시타는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항상 부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마스시타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꾸준 일을 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허약했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지 아무 고난 없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럼에도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십자가 그늘 밑에, 바리톤 박병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생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짧게 7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22장 전체를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와 삶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엑기스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어 쓴 시이지만 여러분 3000년 전에 70세를 산다, 이거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100년이 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글을 보는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최후 승리로 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다. 달려갈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50개 중에 시편 18편 내용하고 이 본문이 동일 본문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150편 중에 사람들이 막 시편 23편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5위 안에 드는 게 이 시편 18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인생 말년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이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무엘하 2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편 18편 1절엔 한 구절이 더 추가가 돼요. 자, 시편 1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힘이셨어요. 우리 힘이 하나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처럼 형식적으로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살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양과 이걸 칠 정도로 정말 주님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어랍니다. 사랑했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참한 말이죠. 예전에 당신 예전에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 나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연인간에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헤어지고 상처 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거에 사랑했었다. 열심히 봉사했었다. 기도했었어. 예배했었어. 헌신했었어.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직분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내가 신앙 경력 30년이 헌금을 얼마 했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순종하고 지금 예배하며 지금 봉사하며 사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내가 당신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었어. 지금 사랑해야죠. 지금 배려하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양을 칠 때부터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 이 노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노년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아홉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 강에서 한 번만 읽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십시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친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아홉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힘들 때마다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자꾸 어려운 것들 현실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반석, 바위, 요새 앞에 뭐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다윗은 그 인생을 맡겼던 분이에요.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의 노년까지 위기 속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고 알고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믿음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기도하다가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뛰어들어서 주님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잠깐 비켜주세요. 제가 좀 할게요.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정찰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가는 것도 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보고더니 우리는 죽는다. 우린 못한다. 여러분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컨트롤하겠다. 입술로 주님께 맡겼다고 기도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리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길을 가장 정확히 하신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내가 계속 핸들을 붙잡고 있고 주님이 가신 방향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시 그 핸들을 빼앗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믿음이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넘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의 길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은 시작부터 내가 가야 할 천국까지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지금밖에 못 봐요.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일 계획 세우고 놀러 갈 계획 세우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되 내 인생의 방향과 결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가 있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 인간관계, 미래의 계획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운전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그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의 일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걸 기도와 찬송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죽지 않고 살았으며 인생 말년에 이렇게 생동감 있는 시편과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이 귀한 고백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담긴 것이 이것입니다. 날 봐라! 나 봐라! 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산 백성이다. 내가 당한 어려움 알지? 나는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나라가 사울왕이 군대를 통해 나를 죽이려 했지, 블레셋이 나를 죽이려 했지, 다 돌파구가 없는 사방이 막힌 삶이었다. 근데 그때마다 난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다. 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상구가 되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간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나의 반석이란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란 것입니다. 그럼 4절에요. 보세요.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의 나를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뭐 했다고요? 아뢰다. 아뢰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자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강사 목사님 그렇잖아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그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도 두렵대요.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죽이려고. 더 나가서 6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여러분 스올의 줄, 죽음의 줄, 지옥의 줄이 자기를 둘러 감싸버렸대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얼마나 무서웠으면 스올의 줄, 지옥의 무서움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둘러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7절을 보십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하려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대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아뢰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저 두려워 죽겠어요. 저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인생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는 삶, 기도하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기도했던 하나님께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오늘 성전에서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십니까?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죽을 것 같다도 좋을 때도 아무 때든 올라오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린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움직이시니까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두려움, 내게 두려움을 주던 반대 세력을 하나님 무찔러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보십시다.

18편 1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 가까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가까이 도둑질하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거 자꾸 가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에 가까우고 주님과 가까우고 예배와 가까우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악한 건 떠나갑니다. 자 19절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신다.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 부르짐을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1절도 보십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이게 모든 자라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방패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육에 살려주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반드시 수용하는 것,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이건 내 고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믿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믿음을 안 갖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 오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 가지고 가십시다. 아프면 아픔 가지고 오십시다. 시험 들었으면 시험 가지고 오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예배, 기도, 말씀 모이는 곳에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사시는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어떤 문제도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수많은 적들 앞에 그는 뒤로 도망친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성벽 밑에서 난 죽었다 끝이다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돌파구가 되는 비상구가 되는 그런 삶을 찾았습니다. 즉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뭐라고 쓰십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정말 성벽이라는 문제 앞에 움크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진 사방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에요 같이 씁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품이 좋아요. 그냥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성실히 살고 더 열심히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서 말 타고 달리는 모습 암사슴 발처럼 벌쩍벌쩍 뛰면서 뛰어다니는 모습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 왔다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직장으로서 가정으로서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열심히 살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가만 보면 교회에선 용감한데 현실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순종하며 사랑할 것 같은데 현실에는 불순종하며 미워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이 현실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동력 삼아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이고 성벽을 뛰어넘고 암사슬까지 날렵한 발로 이르자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갈수록 높아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양치기였어요. 양을 치러 가면요 고마하고 사자가 달려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곰과 사자를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막 아버지한테 찾아서 아유 나 곰과 사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곰과 사자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킴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 데뷔할 때 골리앗 보세요. 다 못한다고 죽는다 그랬어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왕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를 보십시오. 사실 평탄함이 별로 없어요. 노년에 이런 시를 쓰지만 쫓기고 쫓기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더라 이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저 같으면 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저같이 소심한 성격, 하나님 내가 언제 기름 붓고 나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고 그의 인생길의 문제를 다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문제, 어려움, 아픔, 상처 준 것, 그거 곱씹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사십시다. 한계를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부정적인 거나 원망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문제들을 보거나 안 좋은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3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32절에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간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이 가장 귀하게 그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어려움 닥쳐왔다고 호들갑 떨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하,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떠나기 하루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최초의 빌립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뜻과 계획을 다 내놓고 유럽으로 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의 내 계획이 있는데 내일의 내 계획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그 계획에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계획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이 일로 가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기 뜻과 계획을 내놓고 유럽으로 갔는데 그럼 뭔가 잘 돼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요. 근데 웬걸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옆에 붙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해요.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줄 줄 알고 복음이 확장될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점을 통해 점값 받은 것으로 뒤에서 그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옷이 벗겨지고

0: 두드려 맞고 쇠사슬에 칭칭 감겨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빌립보에 그 감옥이 있어요. 제가 그 감옥에 지난 성지순례 가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수갑에 채워지고 차디찬 감옥에 집어던져집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밤중에라고 써 있어요. 절망이 한밤중입니다. 성벽 앞에 버린 모습,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괴로움의 밤입니다. 사방으로 다 박혀있는 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25절이 한밤중입니다. 그들 한밤중에 뭐랍니까?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정말 아픔을 주십니까? 따뜻한 침상과 밥은 둘째치고 이 무서운 감옥이라니요, 차디찬 감옥이라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은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혹시 인생에 한밤중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도 막혀있고 저렇게도 막혀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기가 막혀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간 분 계십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 우리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들이 기도하고 감사해도 어떻게 됩니까?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사람의 메인 모든 것들이 부러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움직이는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몰라요. 지금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부조리고 정말 모순, 이게 인생 투성, 살아갈수록 어렵더라고요. 살아갈수록 힘들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말년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법궤가 들어올 때 말씀이 들려올 때는요 하체가 내려오는지 몰라 춤을 췄어요. 그렇게 우리도 사모해 보십시다. 말씀을 사모해 보시고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다. 하나님 모든 성벽, 장벽, 아픔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내 인생 운전대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27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15명의 PD님들과 일주일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우리가 알만한 만한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렇게 참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가슴 속에도 한결같이 자리 잡은 깊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작비를 아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청률을 잘 나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밤을 지새우며 편집실을 지키는 그 치열한 열정을 저도 몰랐는데 곁에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또 좋아하는 PD님은 우리 무한도전을 예전에 만드셨던 김태호 PD님이십니다. 요즘은 지구마블 세계여행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아이디어와 상상력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극동방송을 좋아하신다는 거, 우리 전파선교 헌신도 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기는 사모님도 애청자라고 하시는 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김태호 PD님이 쓴 글 중에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다음 주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어렵지만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에 대한 고민을 고생과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누가 봐도 바쁘고 힘들 것 같은데 고생하고 있지 않다고 대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동시에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오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여러분의 일터. 더 나은 미래와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배움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흘리는 그 헌신의 땀방울.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들의 고생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고민거리입니까? 거룩한 고민을 그저 괴로운 고생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환경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영광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사명은 무게감이 넘치는 고생함으로 변질돼 버린대요. 이 아침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아침의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 하루 주님은 어떤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단순한 고생함이 아닌 오늘 고민하며 우리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환경도 주셨다는 것 감사함.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전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또 이런 감동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은택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요 고생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대요. 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고생하는 아침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이 사명에 고민하는 또 아침일 수 있겠죠. 특별히 어제 전해진 그 네팔의 그 산사태 소식에 참 마음이 무겁고 참 마음이 좀 그 어려워지는 그 화면을 봤는데요. 뜻밖의 재난으로 터전을 잃고 또 지금 뭐 수습도 안 되고 여러 슬픔에 잠긴 이웃들의 소식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이 고통의 이유 또 막막함들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아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네팔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이 아침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고생하고 계세요? 슬픔을 넘어 소망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기도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오늘 복된 날, 복된 목요일 아침.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요. 정말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간이 목요일에 있잖아요. 이 방송을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이 아침에 주실지 또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고생하는가? 네,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명의 길 찬양 같이 하시죠.

2139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살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좋은 아침입니다를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4420님도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뜨거웠던 선교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6089님이요. 어제 회사 동료에게 극동방송 앱을 깔아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동료가 밤새 이 방송을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눈이 부어가지고 조금 전 출근해서 귀한 방송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그날 찬양 같이 하고요. 잠시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게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비비언 고닉에 사나운 애착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나운 애착에서 다정한 애착으로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 엄마는 어디에나 있다. 내 위아래에 있고 내 바깥에 있고 나를 뒤집어 봐도 있다. 엄마의 영향력은 마치 피부조직의 막처럼 내 콧구멍에, 내 눈꺼풀에, 내 입술에 들러붙어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엄마를 내 안에 들였다. 나는 엄마라는 마취제를 들이마시고 취했고 풍요로우면서도 밀실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엄마의 존재감, 엄마라는 실체, 숨통을 들어쉬는 고통받은 여성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사나운 애착은 한 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엄마를 소름 돋칠 만큼 솔직하게 바라보는 회고록입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숨이 막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멀리 달아나더라도 다시 엄마 곁을 걷고 있습니다. 미워서 사나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사납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엉켜 있어 아픕니다. 그래서 제목이 애착이 아니라 사나운 애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딸은 엄마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했던 엄마 역시 평생 숨막히게 살아온 한 여자였음을 발견합니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겨우 46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30년을 남편 잃은 슬픔으로만 살았습니다. 슬픔이 어머니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훗날 다 자란 딸이 왜 그렇게만 사셨느냐고 대들자 어머니는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그 사랑 하나뿐이었다고 대답합니다. 가진 것이 사랑 하나뿐이었던 사람의 사랑은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나운 사랑 앞에서 딸은 도망칠 곳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닉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과 엄마 사이에 드디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서로 찌르고 싸우다가도 문득 함께 웃습니다. 그 공간이 딸에게 기쁨을 줍니다. 좋은 사랑은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애착이 다정한 애착이 되려면 사랑 사이에 작은 틈 하나가 필요합니다. 숨 쉴 틈, 상대가 자기일 수 있는 틈,

0: 내리시고 그 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꼬닉은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13살에 아버지를 잃은 딸과 46세 남편을 잃고 30년을 남편 잃은 여자로만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 가진 것이 사랑 하나뿐이었기에 사나워진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던 딸.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던 손을 조금 풀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숨막히던 사랑에 바람이 들고 사나운 애착도 다정한 애착이 될 것입니다. 엄마로 뒤덮여 산 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이면 엄마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의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나운 애착, 비비언 고닉의 작품 중에서 특별히 그 사나운 애착의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미워서 사나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사납다. 예. 사랑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엉켜 있어서 아프다. 특별히 좋은 사랑은 질식시키지 않고 가까이 있지만 삼키지 않는다. 다정한 애착. 오늘 이 작품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정한 애착은 어떤 애착일까요? 이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는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감동의 사연이 왔어요. 4170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피디님, 저는요 가까운 곳에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싱글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쿠션 역할을 해야 될 삼자가 없이 단둘이 저와 딸이 살고 있는데요. 이 험한 세상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야 혼자 대처해야 되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애들하고 관계로 절대 얽히면 안 돼. 엄마는 혼자다 라고 늘 이제 아이한테 그랬대요. 사고 나면 상대는 대가족에 나오는데 엄마는 혼자니까 너 항상 조심해야 돼 강조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감동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참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동을 드리는 것 같아요. 7333 너무 가까워서 거칠어졌던 애착, 사나운 애착이란 말이 저한테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과의 오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딸과의 관계를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하셨고요. 오늘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인문학이라고 문자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0: 브랜드 사라젤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자, 오늘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는 인문학. 제가 오늘 10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딱 끝나고 여러분에게 갑니다. 책이 추첨됐습니다 라고요. 예, 아, 내가 안 됐으면 어떡하죠. 예, 나보다 필요한 그분에게 추첨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은혜가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감동의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꼼꼼히 여러분 사연을 읽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또 책 잘 받았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선물 잘 받으셨죠? 응원합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더블 체크하도록 할게요.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보혈 찬양 메들리 함께하면서 인사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0: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참 잘 발견합니다.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끔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나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었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팡이 하나뿐이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 그때는 너무 멀게만 보였던 곳에 어느새 와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출발점을 돌아보면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잠시 나의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때를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는 겁니다.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에베네세라다님,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이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야곱은 지금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오래전에 피해서 도망쳤

어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합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 가족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내가 처음에 이 길을 떠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혼자였던 자신이 어느새 큰 가족을 이루고 두 떼를 이룰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이 감사가 참 좋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거든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였던 거죠. 우리도 앞날이 막막할수록 자꾸 앞을 보며 안개 같은 미래를 보며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잠시 뒤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길에서도 나를 붙드시겠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추억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오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걱정보다 먼저 지나온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 여기까지 모두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또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좀 오랜만에 저는 불러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주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해 볼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또 오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거뜬히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3721번님, 오늘은 신혼 때가 생각이 나네요. 작은 전셋집에서 살림 시작하면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참 행복했거든요.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새 아이들도 다 자라고 집도 넓어졌는데 요즘은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지금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네,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또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에 와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걸 또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4912번님이 몇 년 전에 크게 아팠을 때 다시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매주 제 발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네요. 평범한 일상이 사실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와, 이 기도가 되게 눈물이 나네요. 다시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 다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찬양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다. 근데 지금 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네, 부끄러워지네요. 오늘 또 찬양을 더 열심히 불러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5830번님, 하영PD님, 힘찬 라디오 식구들 샬롬. 저도 왔어요. 출첵합니다. 라고 반갑습니다. 9951번님,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언젠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인 듯해요. 라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092번님도 고3 딸이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신청 주셨어요. 신청곡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3749번님,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뇌수막종 판정을 받고 몇 주 전에 다시 MRI를 찍었어요. 그리고 9월 3일에 결과 들으러 가면서 수술 날짜 잡기로 했어요. 지금 무섭고 그렇습니다. 좀 위로를 받고 싶다고 주셨는데, 네, 과거에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와 앞으로 수술 일정들도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7655번님,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950번님도요, 오늘도 오프닝 말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아직 걱정되는 것도 또 부족해 보이는 것도 참 많지만 뒤를 돌아보면 참 신기하죠. 그때는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또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지나온 날에 신실하셨던, 선하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영어로 되는 문장인데요. 그 good attitude가 있고 good discipline이 있으면 good life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자주 가르치는 말이긴 한데요. 그 애티튜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일에 대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든지 뭐 예배하면 예배의 태도가 되겠죠. 이 태도가 좋고 그다음에 good discipline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은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르죠. 고난을 감수하면서 훈련을 잘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 good life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안 돼서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예배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고통스러운 훈련을 넘어서서 더 성숙함에 이르고 있으신가요? 이두 가지가 잘 갖춰지면 바로 굿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태도에 대한 거. 이거 나이 먹으면 잘안 되거든요. 태도라는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굿 라이프,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태도와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피해 그랄로 가서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확을 100배나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빠르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말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특별하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지속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말씀하시고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하루는 이분이 그 자신이 돌보는 고아를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모금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성령의 감동이 온 거겠죠. 아, 자기도 고아를 도우려고 지금 모금을 했는데 아무리 조지 뮬러 목사가 그래도 그렇지. 이걸 그분에게 갖다 줘라 그러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음성을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는 그 음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는 고아에게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뮬러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 목사에게 말합니다. 300파운드를 내밀면서 내가 고아원을 위해서 그 모금했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그 뮬러 목사님은 놀라워해서 말해요. 내가 지금 방금 우리 아이들에게 300파운드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펄전 목사도 그렇고 조지 뮬러 목사도 그렇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놀랍도록 경험하고 체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자기 책상 위에 웬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보니 영국 돈으로 300기니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니가 뭐냐면 영국 귀족들이 사용하는 화폐예요. 보통 파운드인데 거기에다 팁이 붙여 있는 돈이 기니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1파운드는 1파운드 1실링이에요. 그러니까 300기니가 들어왔다는 것은 300파운드 300실링이 들어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래 자기가 모금했던 금액이 다 들어왔는데 300실링이 더 들어왔어요. 이 스펄제 목사님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후일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실제인지 안전인지 모르지만 스펄제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다네요. 이자까지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예, 오늘 본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또 누가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잘 되면 칭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배가 아픕니까? 잠이 안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못된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니들 잘 되는 거 꼴보기 싫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말합니다. 그제게 추장 정도 되겠는데 너희들이 너무 강해졌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이 적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하는 수 없이 뭐 식구들을 데리고 이삭은 그랄이라는 조그만 골짜기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하면서 우물을 파죠. 이삭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것들 잘 따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우물 팠던 것을 기억해서 우물을 파다가 물줄기를 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랄 지역에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뭐가 나옵니까? 다시 또 우물이 금세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지역 목자들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갈등이 빚죠. 하여간 이렇게 막무가내 대로 떼쓰는 사람들 만나면 참 괴로워요. 그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예 이 다툼을 피하고 그냥 지역을 옮겨버려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날 사람들은 이렇게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소유하게 됩니다. 이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애써 파놓은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불의하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상대방과 싸우기보다는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아예 그 지역을 떠나죠. 이 지역에서 우물 때문에 목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우물 파는 일이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물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땅이 척박한 뭐 자갈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한 두 달 동안 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도 뭐 기계가 있어서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 우물을 어떻게 팝니까? 감으로 퍼요. 감으로 팠는데 우물이 없어. 그 우물을 다시 흙을 메우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일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써야 겨우 우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물 파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물 문제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특별히 목자들이 싸우잖아요. 일을 누가 할까요? 주인은 안 하고 주로 목자들 하겠죠. 그러니까 일의 대상들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우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자 싸우기보다는 뭡니까? 양보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매우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굉장히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양보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받아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양보합니다. 힘이 있는데도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누가 양보합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자가 양보합니까? 힘 없는 서민이 양보합니까? 대부분 힘 없는 서민이 양보를 해요. 힘이 있으면 양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기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회개한 일을 많이 합니까? 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양보하지 않잖아요? 힘이 있을수록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거예요.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 욕심 다 차린 사람들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모질고 위선적이고 거칠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어가 순화가 안 됐다. 그런 걸 순화시켜야지. 여러분, 절대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는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십니다. 이삭이 자리를 잡고 땅을 파면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한번 파서 우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는데 이삭은 그냥 작업을 하면 우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툼 없이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랄 골짜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랄 골짜기는 장소가 좁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이삭이 장소가 좁은 그랄 골짜기에 나와서 장소가 넓은 곳에서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큰 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이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이삭이 양보하고 떠나온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이 모두가 이삭의 온유함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하나님 때문에 두 번 양보하면 끊임없이 양보하나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말로는 보통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은 마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예, 사람이요, 마음이 좀 따뜻해야 돼요. 그죠?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야 돼요. 냉정 맞게 사시는 분들하고 삶이 좀 괴롭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 맞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마음이 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 부드러운 것이죠. 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강함, 부들부들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사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유함을 그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온유함은 왠지 나약한, 아이 같은, 나약한 여성적 이미지를 온유함으로 떠오르는데 이 온유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온유한 것은요, 이 부드러운 것이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과 나약한 것은 달라요. 온유함은 부드럽지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강한 것이 뭐냐? 바로 온유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성을 버럭 낼 때라, 만약에 제가 차분히 대처할 때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모습을 더 강하게 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을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은 더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회자가 됐었던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이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인데 이들을 풍자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서 누가 정원에 있는 물고기를 빨리 잡나 내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권총으로 총으로 팍 쐈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맞췄어요. 물에 있는 물고기가 뭐 맞겠습니까? 이것을 딱 본 무솔리니가 저래

이렇게 너무 총을 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잡아야지. 라고 직접 연못에 들어서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도 물고기가 빨라서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결국 무솔리니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된 처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물에 있는 물을 조금씩 다 떴습니다. 다 퍼내고 났더니 고기가 펄떡펄떡 그래서 그냥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거칠고 폭력적인 무솔리니보다나 히틀러보다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처칠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한 바가 큽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지지만 그래서 온유함으로 길 걷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길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길, 따뜻한 마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마음이 온유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땅은 우리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해 보려면 그 농경사회를 잠깐 떠올려 보면 돼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지는 사람, 성급한 사람이 농사를 잘 지을까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딱 기다릴 줄 알고 천천히 하늘의 순리를 따른다.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까요? 성급한 사람은 농사 잘 못 짓니다. 부드럽고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도 많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거친 사람 한 다섯 사람 떠올리기, 두세 사람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참 착하고 온유한 사람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요. 비교 가능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마음이 온유하면요 비록 많이 갖지 않아도, 비록 많이 누리지 못해도, 비록 큰 힘을 갖지 못할지라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온유함이 없고 고칠잖아요. 많이 가져도 불행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면에 온유함을 잘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종종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자신을 온유하다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유부단한 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다 온유한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온유함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적극적인 온유함이에요. 어떤 온유함이라고요? 적극적인 온유함. 마지못해서 온유하거나, 힘이 없어서 온유하거나, 뭐 비급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온유함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그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또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환하게 미소 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미소 짓는 거.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실래요? 네, 아직 온유하지 않으시네요. 자, 그러면 저보고 말고
다른 분들에게. 자, 한번 미소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벌써 한번 하나 웃어보실래요? 네. 이 오뉴함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이 적용할 때. 여기서부터 오뉴함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딱. 그러면, 아, 저는 온유합니다. 그럼 온유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환한 미소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보고 얼굴을 좀 미소를 지으세요. 걔 올 때도 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온유함이 시작된다니까요.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온유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친절함에서부터 오유가 신약이 됩니다. 불친절한 사람 보고 온유하다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속으로 온유해도 불친절하면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고 하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직장에서 온유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온유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별로 직장에 그냥 막 인상만 써주신가요? 회사에 일고 가면 여러분 때문에 동료들에게 좀 기쁨을 주시기 바래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온유함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상사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휴 뭐 막 적폐입니까? 네, 그분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라요. 상사에게 잘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관계도 좋고 나중에 진급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온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유하게 하세요. 사업을 해도 온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건 팔면 인상 속을 팔면 누가 사겠어요? 온유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좀 온유한 눈빛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아버지 학교 요번에 신청했는데요. 어떻게 아버지 학교 왔습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가락에서 왔습니다. 부인 눈빛이 무서워서 아버지 학교 왔는데 그런 눈빛은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좀 부드러운 눈빛을 주시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좀 부드러운 눈빛을 좀 주시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주제를 많이 싸우냐? 누가 시장이 될 거냐? 누가 국회의원이 될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하다 마세요. 세게 주장하시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된 것과 안 된 것과 여러분들 얼마나 큰 삶의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그 때문에 그냥 막 성질 싸우고 그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전화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모진한 소리 하다가 친구들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럼 제가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더 하면 뭐가 될까요? 저놈 꼴통이다. 끝까지 싶으니까 거기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요 온유해져야 돼요. 할 수는 있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이 세게 이야기하시면 그래? 나 취소. 이럴 수 있는 그 여유 이게 온유함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꼭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함과 양보의 미덕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더 온유해 줄수록 더 많이 양보할수록 조금 손해는 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예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명력은 여러분 부드러운 곳에 꽃피어지는 것이죠. 봄에 나무를 보면 납니다. 봄에 솟아오르는 새싹은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해요.
겨울에 엄청난 바위가 새싹

0: 싹들의 뿌리에 의해서 뻐개져 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순도요. 마른 나무에서는 절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나무를 살펴봤더니요. 딱딱한 곳에서는 순도 안 펴요. 딱딱한 나무에 순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그랗게 먼저 뽕 부드러운 게 탁 튀어나오죠. 거기서부터 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서 나든가 부드러운 곳에서 나요. 온유한 곳에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어느 곳에 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온유한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우리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온유함과 양보의 미덕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 힘과 무력과 강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도적 사명을 살기 위해서라도 온유함으로 또는 양보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속 인물을 만나게 해드린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유독 오랜만에 뵙는 듯한 이 느낌. 네. 목사님, 이번 여름 정말 무더웠잖아요.
1: 네, 정말 어떻게? 더웠어요. 맞죠?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여름 사역을 하고 계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여름이 금방 지나갔고 저도 지난주까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0: 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목사님은요 열매를 하나 내셨습니다. 바로 찬란한 믿음.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책으로 편찬하셨어요. 여러분, 유한 목사님의 책 찬란한 믿음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세 분께 드릴까 다섯 분께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1: 네, 등산 좋아합니다.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든데요. 목적지인 정상에 딱 도착을 하면 그 기쁨이야말로 네. 표현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높은 산이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 그래야 그 산에 비로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네 개의 능선을 지나 찬란한 복음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준비, 그 전략, 너무 훌륭한 가이드가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찬란한 믿음을 쓰신 책의 저자 우리 유한 목사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유한 목사님과 함께 찬란한 복음